Pink Sweat의 I Feel Good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Feeling Good 하십니까 이 아침에?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고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프닝에 잠깐 또 언급이 있었지만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예, 전국적으로 장마의 기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뭐 그레이하고 조금 글루미하고 뭐 이런 날들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마음까지 좀 무거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상쾌하게 우리를 좀 건조시켜줄 만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9004님, 차모닝. 장마로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음악 앨범 들으면서 마음을 가볍게 기분도 뽀송하게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입니다. 운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형님의 느릿느릿하고 낙천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 여러분 내일 만나요 하실 때는 가끔 코끝이 찡해요. 전국의 모든 기사님들 같이 오늘도 힘내봅시다. 파이팅! 하셨어요. 진짜 제가 찡한데요. 아니, 그냥 내일 만나요. 늘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 멘트에 코끝이 찡해지신다니까 제 코끝이 찡해집니다, 진짜. 예. 감사드리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들으실 때는 좀 낙천적이고 좀 느긋하고 그렇게 들리시나 봐요. 예. 근데 저도 그 나름 이렇게 좀, 톤에 늘 좀 이렇게 좀 기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냥 저 혼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고 낙천적이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은 거죠. 차 좀 거 보내드립니다. 기사님. 야, 근데 그 장마철이 되면 기사님도 좀 힘드시겠네. 그죠? 네. 건강하시고요. 5169님. 저녁마다 아내와 배드민턴을 치려고 라켓과 셔틀콕을 산 지 1년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이지 큰맘 먹고 동네 공원에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요. 다른 분이 치고 있어서 구경만 하다 돌아왔어요. 아, 1년 만에 마음 먹은 거였는데 또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배드민턴 그 장비 1년 산 지 1년 만에 어렵게 가셨는데. 근데 배드민턴 이게 또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배드민턴 코트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냥 웨이팅제인가 기다려야 되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자전거를 벌써 보내드렸죠. 배드민턴 이게 어마어마한 운동인데 진짜.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박영수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한 달 전 반려견을 잃어버린 멕시코 한 여성이 월드컵 응원 생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발견해서 화제입니다. 당시 라이브에서는요, 이 거리에서 경기 승리를 축하하는 팬들의 응원전이 생중계됐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한 축구팬이 강아지를 번쩍 들어올린 채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를 생방으로 보게 된 주인은 자신의 강아지와 너무 닮았지만 집에서 경기장까지 거리가 멀어서 설마 싶었대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장 응원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에서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자 강아지가 곧바로 주인에게 달려왔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문틈을 빠져나가서 주위를 구경하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이 강아지는 이번 월드컵 기간 내내 보이지 않아서 주인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전해지자 놀이꾼들은 월드컵 즐기다가 온 거 아니냐, 집에 돌아와서 다행이다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근데 얘가 여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중국의 한 남성이 8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를 주차장에 세워둔 채 출장길에 올랐는데 출장 중에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 차 위에 애들이 올라가서 미끄럼틀처럼 타고 놀고 있다. 오 라는 연락이었는데요.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영상 속 아이들이 정말 차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틀처럼 반복해서 미끄러지면 놀고 있었는데요. 이 출장 마치고 돌아와서 확인해보니까 차량 곳곳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요. 마음 아프다. 범퍼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차 주인은 상대 부모들에게 연락했지만 상대 부모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한 일이니까 봐달라며 수리비로 10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주인은 최대한 너그럽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며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참고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나온 해당 차의 수리비 견적은 약 2,5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2,500. 예,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Imagine Dragons의 Thunder 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김진희 씨가요. 8억짜리 차를 미끄럼틀로 타다니 아이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끄럼틀 뭐 애들이 뭐 당연히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이성우 씨 2,500만 원이 수리비이면 소형차를 새로 뽑겠는데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에, 중형도 뽑을 수 있죠. 네, 2,500이면. 근데 애들이 뭐 미끄럼틀을 뭐 몇 시간을 뭐 몇 번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한 25번 정도 탔다고 치면 한 번 내려올 때 100만 원. 한 번 더 가지야. 하면서 그래요. 한민숙 씨 한마디의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참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상황에서 그래요. 아 마음이 쓰리네요. 근데 뭐 진짜 그 여러분들이 차주라면은 8억짜리 차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고 그리고 뒤에 뭐 이렇게 뭐 지퍼는 뒤에 없겠지만 벨트 같은 거에 무슨 포클 같은 게 막 끌리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와 상상만으로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찌찌 끌리면서 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내면서 끔찍하죠. 네. 자, 1부를 마무리합니다.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조경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이 됐네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혹시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은 여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시흥 목감 엄마들의 모임 목감 맘스맘이란 인터넷 카페, 뭐 물론 타 프로그램 관련 네,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글에 타 프로그램 관련 막 얘기들을 막 서로 하고 계신데, 아, 용기 있게 그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없이 꿋꿋하게 랄라맘님께서 라디오는 이현우지, 특히 김인성 나오는 화요일 이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코끝이 또 찡해지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댓글에 또 차디가 최고주라고 힘을 실어주신 연장의 사랑해, 연장의 사랑해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랑 제부도랑 가깝죠.

거가 준비되어 있고요. 벌써 뭐 이제 일부 조금 전에 지났는데 뭐 벌써 많은 커피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목감동이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뭐 강수민 씨는 아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멈추지 말아주세요. 네, 계속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아버님 참 그 아버님의 이 동선 참 울림이 있네요. 네. 오늘 계속 이 코끝이 찡해지지. 아, 160 하나님, 차디, 아까 장마 좋아하는 분 있을까요? 하셨죠? 저요. 전 직원이라 장마엔 손님이 많이 안 와서 좋아요. 하하하.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뭐, 죄송하실 것까지 있습니까? 네. 뭐 그런 거죠. 또 손님 좀 들어오면 좀 쉬시고, 예, 많이 오면 또 열심히 또, 예. 영업하시고 뭐 그런 거죠. 손님이 안 오는 것까지 뭐 미안해하실 수는 없죠, 그죠? 네. 요때 잠깐 쉬어가는 거죠. 차준커 역시 들어가 있죠. 2403님 고2 아들이 시험 보고 왔더니 의기양양해져서는 엄마 이번에는 기분 좋게 슬슬 풀렸어 느낌이 좋아라고 했는데요. 기분 좋게 술술 풀렸으면 반타작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분 좋게 술술 풀기만 하고 50 정도 못 맞아오면 어쩌자는 거죠? 아,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50을 넘지 못했군요. 네, 50을 넘지 못했어요. 술술 술술 풀렸고 기분 좋게 술술 풀렸고 느낌이 좋았는데 아, 그래요. 아쉽습니다. 차준커 역시 들어가 있겠죠? 아, 10

0330님, 제 차가 19년 됐는데요. 한 달 전부터 운전석 창문이 안 닫혀서 어찌해야 되나 생각하며 그냥 타고 다녔는데요. 어쩌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왼쪽 팔이 다 젖어가요. 썼습니다. 창문이 안 닫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그냥 타고 다니셨다고요? 그동안 뭐 날씨가 좀 변화무쌍했는데 굉장히 덥기도 했었고 비도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마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 차준커 역시 넣어드렸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우랑저 수지, 이 근처에 뭐 그쵸. 그 뒤에 또 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쁘죠. 8337님, 현우 형 주말마다 목감기 와서 한번 보내봅니다. 아, 목감기. 목감기, 그쵸. 네, 아유, 목감기 안 돼요. 안 돼요. 목감기 뚝. 예. 네. 아, 제가 목감기 제일 싫어합니다. 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뭐, 제가 가수라는 거 이렇게 잊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노래를 왜 부르지? 누가? 노래를 부른다고? 뭐, 노래방 가나? 뭐, 이렇게. 아, 7943님, 목감에 살아요. 등원시키고 들어가는 길에 목감 맘스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왔었습니다. 5495님, 목감 사연 나오는 중간에 바로 목감을 지나니까 뭔가 좀 짜릿찌릿 통하는 느낌이래요. 하셨습니다. 아, 거기 이렇게 딱 지나가는 중이셨어요?

국수가 어울리죠. 근데 약간 이런 날은 뭐 콩국수도 콩국수지만 국수가 좀 어울리는 날 아니에요? 이렇게 좀 글루미하고 그레이하고 우울하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이런 날에는 지금 뭐 꽤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가. 네. 여의도 콩국수. 예, 여의도에 있는 그 콩국수 성지 거기로 가십니까? 예. 거기 꼭 그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콩국수 드시러 가십니까? 콩국수 계절이 왔군요. 8937님, 와이프랑 온천 왔는데요. 차 타고 가다가 9시 땡 하니까 소리를 지더라고요. 돌려! 하고요. 그래서 차 돌리라는 줄 알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이현으로 돌리라고 해서 얼른 채널 돌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황당하네요. 아, 깜짝 놀랐네.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9시니까 돌려! 89.1 MHz. 네. 쿨 FM 이현의 음악 앨범. 아 큰일 났네. 오늘 그냥 계속 코가 코

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그런 표현보다는 훨씬 더 네, 큰 일을 하셔서 네, 어머님께 그 건강을 선물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모자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희가 건강 회복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두 분 건강하시라고 멀티비타민 세트 드리고요. 행운의 차중커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 회복이 되고 계신 것 같네요. 탁구까지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예.

어떻게 얘네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데 그 순간에 얘네들이 푹 박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치 얘네들이 이렇게 아, 저 속으로 이제 내가 박힐 거야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그런 각도로 들어가는지 이해는 잘 안 돼요. 어쨌든 네. 잘 정리하신 거죠? 어우 아찔하네 진짜. 2079님 학교 앞에서 수학시험 치고 나오는 고딩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웃으면서 나오길. 제발 차를 타면서 망했어 라고 하지 않길. 제발. 아 그래요. 갑바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아예 표정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멀리서 나올 때 아니면 그 어떤 몸의 제스처 발걸음 뭘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오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드릴게요.

넬리의 딜레마 들려드렸고요. 자,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를 내기에도 애매하고 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케이크 자를 때 딸기만 쏙 골라 먹는 사람, 아니면 뭐 자기 쪽으로 딸기를 이렇게 또 싹 잘라서 내 거에는 토핑이 아무것도 없는 약간 플레인 느낌,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내 휴대폰 충전 중이었는데 말없이 뽑아두고 자기 휴대폰 충전하는 사람. 아, 쓸쓸하네. 내가 엘리베이터 향해 뛰어가는 거 뻔히 보면서 닫힌 버튼 계속 누르는 사람. 네, 그 어깨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손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어깨 보이죠? 예, 누르고 있다는 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트나 사무실 문 잡아주는 듯 하다가 먼저 쏙 들어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선을 넘는다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리얼한 선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래요.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차디가 보내준 커피 보내드릴게요. 그럼부터 2주 동안 여러분 아시죠? 총 3,000 컵스 3,000잔의 차준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애매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 화내기도 참 내가 너무 속좁아 보이는데 좀 속으로는 많이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뭐 그런 상황들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화 좀 내보죠. 네. 3부 마무리합니다. 설이나의 여우야 듣고요. 4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1421님, 튀김 한 입 베어 물고 다 같이 먹는 간장에 푹 찍고 또 한 입 베어 물고 간장 푹 다시 찍고. 이런 사람들은 꼭 말을 하면서 먹죠. 아, 너무 맛있다는 물을 푹도 푹. 네. 그래요. 윤문종수님, 부장님 짜장면과 탕수육 시키면 자기 짜장면보다 다 같이 먹는 탕수육으로 배 채우세요. 부장님, 저도 탕수육 좋아해요. 좋습니다. 아, 아이, 같이 먹는 탕수육은 이게 뭐, 그래요. 약간 텀을 두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냐면, 그렇죠. 네. 짜장면 좀 먹다가 이제 뭐, 어, 탕수육도 있었나? 약간 요런, 요 정도의 텀을 하나씩 집어 먹어줘야지 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드시면, 어, 나 탕수육이 너무 좋더라. 막 두 개씩 막 집으셔가지고. 그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 쓰여요. 예. 막 개수까지 세고 있고, 어, 내가 너무 이렇게 치밀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부장님이 또 너무 싫어지고. 이호 이하나님,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비상등 켜고 있는데 앞쪽에서 휙 오더니 먼저 주차해버릴 때 진짜 화나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내려서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같이 죄송한 짓을 왜 해? 죄송한 짓을 왜 하냐고. 죄송한 거 알면서 그랬다는 게 더 짜증나요. 아예 못 보고 모르고 그랬으면은 그게 이해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먹냐고 그냥 쓱 사라지고 세상에서 혼자 바빠. 자기 혼자 제일 바빠. 요거 화나죠. 요건 좀 많이 화나는데. 0049님 탕비실에서

너만 좋아하냐고요. 너만 맛있냐고요. 그죠? 예. 아, 요런 건 좀, 예, 좀 그렇다. 전 뭐 다행히도 다리보다는 뭐 가슴살이나 날개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 예, 요런 갈등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에요. 예. 다들 저를 반깁니다. 왜냐하면 닭가슴살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딱 집으면, 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예. 그렇게 오해도 해요. 배려하는 걸로. 예. 8494님, 둘이서 김치찌개 먹으러 갔는데 두

먹냐고. 저희 남편 얘기입니다 하셨어요. 아, 남편분이면은 아내분의 그 두부 사랑을 아실 법도 한데 그것을 세 개까지 공략하시면 이건 이건 좀 곤란하죠. 이거는 빈정상 하실 만해. 왜냐하면 저도 두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치찌개에 들어가 있는 두부는 이건 그냥 두부 아니잖아. 아시죠? 이건 그냥 두부 아닌 거. 네. 김치찌개 두부는 요거는 다른 레벨, 또 다른 레벨이잖아요. 요거는 좀 다르죠. 그거는 저라도 조금 좀, 예. 멈칫할 것 같아요. 아니. 자, 노래 듣고 옵니다. 계속 좀 화나는 사연 들으시니까 노래를 들어야겠죠? 저 랜덤 피그의 Falling in Love at a Coffee Shop.

랜덤 피그의 Falling in Love at a Coffee Shop 들었습니다. 좀 애매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 애매하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표현하자니 내가 속이 좁아 보이고. 근데 이제 뭐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음식과 관련돼서 좀 화를 나는데 음식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게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애매하죠. 5026님, 밥 먹다가 제가 일어설 때마다 일어난 김에 물 좀, 컵 좀, 반찬 좀 더 줘 하는 가족들. 뭐라 하기에도 애매하고 좀 짜증나요 하셨습니다. 아, 일어난 김에 이 표현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일어난 김에 물 좀 그 어느 좀 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컵 알지? 저 구석에 있는 저 컵, 물 좀. 일어난 김에. 강지훈 씨, 피자를 사면 제가 손 닦고 있는 동안 꼭 동생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크게 잘린 조각을 골라서 먹더라고요.

아니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근데 크기가 다 다르니까. 네, 일단 딱 문을 열면 언박싱할 때 스캔을 쫙 하잖아요. 그리고 토핑이 어디 뭐가 들어가 있고 뭐 이 잘려 있는 게 오묘하고 토핑을 사람이 아무래도 뿌리다 보니까 이게 골고루 뿌려지지 않으니까 뭐에 어디가 소세지 뭐 페퍼로니까 어디 많이 들어갔고 이건 조금 더 넓고 이건 약간 예. 그쵸 예.

괜히 집중도 안 되고 불편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뭐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비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 그 표정까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표정이지. 뭐지 이거? 네. 1263님 고기 굽느라 저는 잘 못 먹었는데 앉아서 먹기만 하더니 배부르다고 그만 시키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계속 굽기만 했는데 지 혼자 다 집어먹고 야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만. 와 당분간 고기 못 먹는다 오늘. 이제 그만 시켜. 나는 한 점도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구우시는 분들도요 계속 드시면서 구워야 돼요. 네, 집게로 드시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네, 왠지 모르겠는데 집게로 먹으면 더 맛있어. 뭔가 좀 이렇게 좀 캠핑 온 느낌? 좀 더 야생적인 느낌? 네. 집게로 네, 드십시오. 7750님 중고로 3만 원에 올린 물건을 당일 예약해 놓고는 만나자마자 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2만 원에 해주시면 안 돼요? 멀리서 왔는데? 하며 웃는 구매자. 만 원 때문에 거래 파기하자니 내가 더 깐깐해 보이는 것 같아서 돈 받고 오는데 왜 이렇게 킹 받죠? 하셨습니다. 아, 이걸 또 이제 뭐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가셨을 거예요. 구매자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은 설마 안 된다고 하겠어라고 계산했겠죠. 그죠? 미리 박상한 씨 사치기에는 병원 가려고 엘베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릴 때 잠시만요 하고 나를 제치고 먼저 내리더니 손

신연우 씨, 밀면집에서 하루에 4시간 알바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알바 끝나면 꼭 밀면 한 그릇씩 먹고 가라고 하세요. 너무 좋은데 진짜 솔직히 수육 먹고 싶어요. 근데 참 말을 못하고 밀면 맛있게 먹고 옵니다. 아, 그죠. 이 탄수화물은 이제 뭐 충분히 섭취를 했고 단백질 쪽인데 아무래도 단백질 쪽인데 아 사장님이 조금만 더 쏘시지. 네. 차중커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은근 짜증나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돼요. 7514님, 간장게장 먹는데 젓가락으로 살 많은 것만 쏙쏙 빼먹는. 아, 특히 알만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와, 에, 이건 조치가 필요해요, 진짜. 에. 자, 혼내의 No Song Without You 드릴게요. 윤소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0: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도로 위에 정체 풀려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송내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계양 부근부터 7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 장수에서 중동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산 쪽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잠실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한남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작업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서로 성남 쪽입니다.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고요. 청담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
10: 대행진.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춘천 특집 박대감집 곡간 열렸네. 자, 오늘 저 곡간 활짝 열고요. 제작진이 엄선한 선물을 쏠 건데 비 오는 월요일 오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지금 바이오 리듬은 어떤지, 불쾌지수 오르면서 쌈난 곳은 없는지, 아, 진짜 한번 그런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불쾌지수 오르면서 싸움난 곳은 없는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행운의 벨소리가 울릴 거예요. 방송 중에 이 종소리가 울리면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9,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드리고,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접이식 조교기를 선물로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똑같아요.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 많은 문자.

몸은 축축 처지고 불쾌지수 쭉쭉 올라가는 장마철에 박명수가 쏩니다. 우천 특집 박대감집 곡간 열렸네. 자, 라디오쇼는 양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짜잘한 곳 아니죠. 옛날로 치면은 재물 가득한 정승집 곡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값진 선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사연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그쪽 기상상황 어떤지, 장마철에 쌈난 곳은 없는지, 치고팩은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윗사람 기분은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현 상황, 날씨, 바이오리듬, 어제 꾼 꿈 등등을 잘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기분 상태, 여러분의 현 위치,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곡간, 비 오는 날에는 이거죠. 김치전과 해물파전 넉넉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야, 라디오에서 김치전과 해물파전 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걸? 딴 데 주나? 김치전과 해물파전을, 예, 저희가 이제 상품권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지금 저 나오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예, 여러분들의, 이 노래도 어저께 틀었었는데, 대구에서, 예, 여러분들 생각 기다리겠습니다. 인피니티의 노래입니다. 내꺼 하자!

쓰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제가 한 곳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본 곳이니까 주위에도 이제 맛있게 하는 곳이 많고 여름에는 특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니까 콩국수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48년을 한 이유가 있더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소재숙님 주셨습니다. 소재숙님. 딸이 프랑스 남친을 소개해 준 데서 머리하러 미용실 왔습니다. 불어로 인사 몇 마디라도 해야 할 듯해요. 급히 찾아보고 연습하고 있네요. 떨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모든 그, 우리 영어나 불어

드시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그 잠깐을 못 참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안전하게 잘 보신 후에, 좀 이렇게 지켜본 후에 드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해물파전과 김치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어머 블랙박스. 자, 블랙박스 드리겠습니다. 예, 블랙박스 드릴 테니까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예, 노래 한 곡 듣죠. 소녀시대의 노래입니다. 라이언 하트.

줄 그래도 돈 벌어야죠. 라디오 쇼 들으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더운데 이 더운데 만두까지 찌고 빚고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특히 또 이렇게 저 제철소에서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진짜 찜질방에 계신 분 얼마나 덥겠습니까? 불 떼시는 분들 얼마나 덥겠습니까? 예, 너무 너무 아 고생 많으시고요. 예, 단백질 보충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 자, 단백질 보충하는 의미에서 블랙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도움이 될 거예요. 블랙박스, 그 단백질 보충에 될 거예요. 돼. 안 되진 않아. 진짜.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예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들지. 그게 힘들지 이제 헬스클럽 가야 좀 운동이 되는 것 같지. 예, 근데 진짜 건강만 생각하신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헬스클럽도 관계자들이 싫어하겠네요 이 제 얘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헬스클럽을 다닙니다. 저는 다녀요. 그 집에서도 스쿼트도 하고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현지님 51살 아줌마 네 명이 강릉 다녀왔습니다. 강릉 맥주 축제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집하고 왜 거기 안 오셨어요? 아유, 갔으면 죽었지. 갔으면

근데 우리가 들기름은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들기름이 진짜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들기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연들 예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린 분들한테는 참기름과 들기름 세트 드릴 겁니다. 자 연진아님이 주셨어요. 유럽 여행을 앞두고 네일아트랑 속눈썹 예약을 했습니다. 한국엔 미 아니고 올게요. 근데 역대급 폭염이라는 말에 쿨링 물건만 잔뜩 챙기느라 캐리어가 미어 터지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민기

갑자기 또 비가 와서 부랴부랴 정리하고 비 피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그치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거? 일을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예. 자, 이 외부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저 가장 바쁘신 분들이 방충망 이렇게 좀 설치하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에어컨 고장 나고 에어컨 설치하는 분들은 진짜 정말 손이 열 개라도, 근데 이게 대목이야. 이게 대목이에요, 대목. 이게 보통 이제 서비스 업체 말고 외주 업체들 있잖아요. 예. 그쪽도 엄청나게 바쁘더만. 왜냐면 실제로 서비스 해주는 분들이 일주일, 2주를 기다리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더워 죽겠는데. 특히 지하시 같은 경우에는 또 실외기 고장나면 난리 나잖아요. 외부 업체들한테는 막 돈을 좀 드리고라도 하는데 다들 게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여름 되기 전에 점검을 좀 해야 돼요. 항상. 여름 다 돼가지고 갑자기 안 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4월달 중에는 좀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좋거든요. 청소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에어컨도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가격이 좀 세요. 근데

넣어서 안에 있는 필터를 빼서 물로 헹구고 싹 닦은 다음에 넣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되더만. 그 어렵지가 않더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조립이 안 돼. 한번 뜯으면 조립이 안 돼. 그래서 한쪽이 또 떠 있어요. 예.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되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미쳐버리겠더만. 예. 아무튼 간에 뭐 웬만한 것들은 이제 좀 집에서 좀 본인이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집에 있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사람 부르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예. DIY라고 그러죠. Do it yourself라고. 예. 그 정도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람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선물을 바꿀게요. 한우 양곱창 세트입니다. 자, 싸이의 노래입니다. 젠틀맨.

Grandpa the Gentleman.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선물이 미어 터지는데 골든벨까지 울리면 어떡합니까? 오늘 폐업이에요 폐업? 제가 선물이 78개가 있어요 78개. 자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를 좀 준비를 했어요. 지난 6월 10일 제가 이런 소신 발언을 해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소신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기사를 쓰시든지 하세요. 좀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신경은 안 써요. 예. 자 박명수 잘생겨봤자 다 똑같이 반 웃긴다. 무조건 이거 봐라 이거.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좋겠지만.

무료예요. 9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접이식 족욕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우 양곱창 모듬 세트, 예, 지금부터 소개하는 분 다 드립니다. 조수연님, 예, 비도 오고 장마인데 우리 집 동화뱀이 자꾸 알을 낳아요. 벌써 8알 낳았어요. 최대 10번, 20알까지 낳는다고 하는데 이젠 또 낳을까 봐 무섭습니다. 한 마리 드릴까요? 아니요, 싫어요. 예, 좋아하시면 본인이 키우시고요. 전 동화뱀을 싫어하진 않지만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동물을 함부로 키우지 않고요. 있는 동물 그냥 잘 키웁니다. 있는 동물 잘 키우고요. 예, 그래도 야, 잘 키웠나 보다. 알을 10개씩도 낳고. 오, 그게 좀 신기하네요. 그 참 키울만 나겠다 진짜. 그죠? 예, 키울만 나겠어요. 알을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나? 그게 안 되나? 만약에 이제 새끼가 나오면 그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분양. 그러니까 분양을 한번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예, 특히 어린 아이들이 키우고 싶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분양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좀 좋은 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성아님, 오늘 중딩 아들이 기말고사 수학 보고 왔는데요. 친구가 너는 수학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했다네요. 제 아들이 62점이고요. 그 친구가 34점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저, 개그맨 염경환 씨, 영어 사전을 딕셔너리를 찢어서 먹었어요. 외우려고. 예, 34점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상렬 씨가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딕셔너리를 찢어서 먹으면서까지 외웠는데도 34점 맞았다고 했습니다. 리얼입니다. 자, 염경환 씨 할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저한테. 이하나 공호님, 요즘 중년 셔플 댄스가 유행이라서 신나게 살아보고 싶어서 학원 등록을 했는데요. 하루 갔는데 다리 쥐나고 안 아프던 무릎이 아파서 관둬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셔플 댄스는 할머니도 추는 춤이라고 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뭐, 각자 또 입장이 있겠지만, 예.

누가 누구더라? 머리 묶고 있는 이가 홀 뭔데? 호르몬이 혼란. 예, 아, 씨, 혼란스럽네요. 예, 혼란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손흥민도 그만큼 하거든. 미치겠네,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 양곱창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0: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제주, 부산, 울산, 속초 해수욕장들이 전부 다 개장을 했더라고요. 출동해야겠죠. 물놀이 하다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모래찜질 하다가 다시 입수하고. 네, 사실 귀찮으신 분들 안 가도 됩니다. 집이 더 좋으면 에어컨 켜놓고 여기가 바다다 하면서 수박 쪼개 먹고 놀면 되죠 뭐. 어떤 쪽이세요? 바다파? 아니면 에어컨파? 그나저나 다들 여름휴가 계획 어떻게 되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공포대 갔는데 영상통화로 바다 보여줘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따님과 같이 가지는 못하신 거네요. 친구분들이랑 올 여름에 바다 여행 한번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평일에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뭐 1박 2일이라도 다녀오시면 스트레스도 풀고 좀 시원한 느낌 드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왕이면 날씨 좋은 날 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735번님께서 폴디 저는 여름휴가 동남아로 가려고요. 부럽죠? 아, 진짜 부럽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주말 동안에 제가 예전에 여행했던 그 이제 브이로그들을 좀 봤거든요.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KBS 본관으로 여행을 왔어요 오늘. 네. 여기 있다가 수박 좀 깨주세요. 네, 수박 없어요? KBS 수박 없어요? KBS 아무것도 없네. 다음에 제가 싸워야겠어요. 탁서연님께서 오늘부터 휴가랍니다. 비 소식이 있어 걱정이긴 한데 남해에서 즐거운 휴가 될 수 있게 빌어주세요. 제가 또 오전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안 내리는 곳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해 쪽은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효미님께서 엇! 여기 바다 아니에요? 가광만 바라보다.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 휴가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저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KBS 본관 앞으로 다들 집합. 다 집합! 죄송합니다. 하반기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휴가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커피 왕세자 폴킴이 커피 선물 드릴 테니까 가요광장 집중해 주시고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벤트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 2호선 타보시면은 열차 안에 폴킴의 가요광장 그 홍보 광고 포스터가 붙어있대요. 목격하시면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얼굴 나오게 같이 셀카로 찍어주시면요 당첨 확률 더 높이 올라가는 점 다시 한번

아니 흐흐흐 그래도 생일 축하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신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이렇게 생일날 열심히 일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알바 화이팅 하시고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엄여진님께서 우리 신구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까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엄여진님께서 폴리오빠 저 이번 주 금요일에 비 안 오면 랩배틀 응원하러 갈 예정인데 저한테 휴가는 폴리오빠 보러 오픈 스튜디오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네 금요일 랩배틀 이거 추가 수당 받을 계획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 KBS는 별 말이 없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추가 수당에다가 야간 수당이랑 생명 수당까지 받을 거예요. 네, 제 가수로서의 앞으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랩배틀 이후로.

듣기만 해도 당장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들 공유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 디저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8507번님께서 장 보는데 아보카도 10개에 9,800원 해서 득템, 거기에 제철 초당국수수까지 아이스라떼 추가해서 저의 최애 조합이 됐네요. 아니 아보카도 10개에 9,800원인데 어디 있죠? 저 당장 거기 가서 장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10개에 9,800원 지금 완전 득템입니다. 아, 건강하게 탄단지 제대로 챙기십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가광문화센터 코너에 이어서 악뮤의 라면인건가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어서 그런지 아침부터 라면이 땡기는데요. 방아잎 오늘 들어가면서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궁금해요. 박재민님께서 들깨 칼국수 먹고 왔어요. 들깨 듬뿍 넣었더니 주말에 먹은 술이 깨... 술이... 주말에 먹은 술이 들깨요. 완전... 그 수준이 저랑 비슷하신데요. 네, 정말 야유들을 각오하시고 보내셔야겠어요. 네, 괜찮다.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회식 자리에서 써먹어볼게요. 아, 이런거나 기억 잘해놓거든요 저. 1543번님께서 폴디 옥상에 상추 심어놨는데 비가 와서 상추꽃이 활짝 폈어요. 점심때 떡갈비 구워서 싸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진짜 상추꽃이라는 말이 진짜 너무 와닿습니다. 너무 예쁘게 폈어요. 상추는 심으면 알아서 좀 잘 크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 매일매일 고기 먹고 싶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상추값 아끼려다가 고기값 더 들겠네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할게요. 아, 이거 많이 갈릴까요?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타. 인크레더블 타블로 지누션의 오빠차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1번 자는 게 좋다 대 2번 안 자고 말 걸어주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박빙이래요. 지금 거의 몇 표 차가 안 난답니다. 진짜 사람은 모르는 거야. 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전 너무나 당연하게 한쪽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 치열합니다. 네, 왕윤희님께서 1번 잔소리 듣느니 자는 게 속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의 경험이 다른 거예요. 윤오식님께서는 1번 자는 게 좋다. 옆에서 너무 떠들면 정신 싸나워요. 박선혜님께서 2번 안 자는 게 좋다. 조수석 사람이 자면 저도 졸리거든요. 어허. 1609번님께서는 1번 자는 게 좋다. 지금 자고 나중에 저 졸릴 때 교대해서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번호를 골라도 그 이유도 다 다릅니다. 정진국님께서 2번이요. 안 자는 게 좋다. 자면 제가 기사가 된 기분. 안 자고 서로 대화하는 게 좋아요. 기사는 싫어요. 6240님께서 1번 주로 저희 엄마께서 타시는데 제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그 이유가 이렇게 다양해도 되는 거예요? 나한별님께서 1번 자는 게 좋다. 초보 운전인 저는 옆에서 말을 걸면 더 긴장이 되어 운전에 집중을 못해요. 박지혜님께서는 3번 안 자고 내비 봐주는 거 좋다. 어쨌든 자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신 거죠. 3012번님께서 코만 안 골고 자면 됩니다. 아, 정말 디테일하시다 다들. 0949번님께서는 2번 안 자는 게 좋다. 운전도 제가 하는데 옆에서 자면 너무 얄미워요. 김소희님께서는 1번 자는 게 좋아요. 저는 자는 게 좋아요 말하면 운전하랴 말 듣고 하랴 정신없어요. 소희빈님은 1번 자는 게 좋다. 남편 자꾸 훈수 둠. 다들 이렇게 잔소리 많이 들으셨나 보다. 화가 나셨네. 0528번님께서 안 자고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신박한데요. 안 자는데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옆에서 뭐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7927번님께서 사이좋을 땐 안 잤으면 좋겠고 나쁠 땐 제발 자죠. 맞아, 이 말이 맞죠. 저희가 원래는 앞에 조금 이렇게 조건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뭐 누구누구랑 탔을 때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부장님과 탔을 때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 없이 한번 보내드려 봤습니다. 오늘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은 안 자고 말 거는 게 좋다 였습니다. 진짜 딱 5표 차이로 2번 안 자고 말 걸어주는 게 좋다가 더 많았습니다. 거의 박빙이에요 진짜. 문자 오늘 진짜 많이 왔습니다. 5분 추첨했어요. 정진국님, 0949님, 5963님, 패스왕님, 4238님께 주유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이 5분이랑 같이 차 탈 때는 꼭, 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427번님께서 두 사람 사이가 썸남 썸녀 아니면 다 자세요. 아, 이런 것도 명쾌하긴 해. 맞아, 명쾌하긴 해. 근데 약간 썸 탈 때 옆에서 자는 것도 조금 좋지 않아요? 아, 그런가? 약간 되게 안전하고 내가 이렇게 세이프하게 운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것 같기도 한데,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벨트도 이제 풀어주고 약간 뭐 아시죠? 느낌 아시죠? 네. 3139번님께서 부장님이요? 그러면 1번. 그러니까 부장님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요,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장님을 빼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1112번님께서 옆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크죠. 크크크크. 아, 그니까요. 우리

소리 두면 안 돼, 훈수 두면 안 돼, 너무 말 많이 걸어도 안 돼, 내비도 봐줘야 되고, 어우 정말 이럴 거면 비서를 하나 구하세요. 6110님께서 폴님 아내분 의견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근데 안 자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재밌게 약간 왜냐면은 이렇게 길도 서로 봐주기도 해야 되고 좀 심심하니까. 그쵸. 네. 중간중간 이제 이 노래 좀 틀어줘. 저 노래 좀 틀어줘. 이제 해야 되거든요. 운전할 때는 내가 핸드폰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한번 노래 듣고 와볼게요. 청아 피처링 넉살의 Why Don't You Know 듣고 올게요.

청아 피처링 넉살의 Why Don't You Know 듣고 왔습니다. 수신 양호님께서 옆자리에 폴킴씨라면 1번 자면 좋겠어요. 옆에서 어처구니 없는 개그할 것 같아서요. 띠로리. 여러분 저의 이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가요광장에 네 이미지 훼손 뭐 청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 잘못이긴 하니까 못하겠죠. 네, 서원미님께서 폴디는 절대 자면 안 돼요. 노래 불러주시면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랑 같이 차를 타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네 달콤하게 노래를 불러줄 거라는 기대 당장 버려버리세요. 진짜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조용히 좀 하래요. 아 진짜 차 속에서 김민석 뭐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10cm 다 나와요. 네네. 8457번님께서 시험 기간이라 빨리 퇴근하는 교사입니다. 애들이 문제가 쉬웠다면서 평균이 왜 높냐고 하는데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샐러드, 단백질, 스쿼트 언급 금지. 아, 저도 여러분, 저도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누가 회식 자리에서 단백질 스쿼트 얘기를 합니까? 진짜. 다만 그런 얘기는 하겠죠. 기왕이면은 야채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면 좋겠다. 네. 빈속에 술을 먹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0: 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목동에서 하월궁 램프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통.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0: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홍선영님께서 긁혔다 흐흐흐흐흐 웃음이 많으신가 봐요. 히읗이 다섯 개나 있으시네요. 네, 제 손톱에 살짝 제가 긁힌 걸 얘기하셨나 보다. 저 전혀 긁히지 않았거든요. 네, 이상하다. 진짜 안 긁혔어요. 취미생활님께서 키가 크지 않은데 주우재처럼 키 큰 모델핏으로 입고 싶나 봐요. 우리 취미생활님께서는 네 해석을 잘하시나 보다. 네, 해석을 굳이 네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쁜 말 잠시만요. 예쁜 말 해야 된다. 예쁜 말 하기로 약속했지. 그래 오케이. 네 우리 취미생활님 네. 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2483님께서 아무리 봐도 이쁜 말하기가 아니라 나쁜 말 잘 포장해서 말하기 같은데요. 아 그럴 리가요. 네, 저는 나쁜 말? 나쁜 말이 무슨 뜻이죠? 저는 나쁜 말 진짜 못하는데 저는 이쁜 말만 합니다. 네. 2734번님께서 폴킴의 가요광장 늘 애청합니다. 감사히 잘 들어요. 하트하트하트 하트 하면서 이제 2호선에 있는 폴킴의 가요광장 포스터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분 선물 보내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0: 예약하셨어요? 상담 차트부터 작성하실게요.
1: 패션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스타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옷장에 옷이 넘쳐도 당장 입을 옷이 없는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0: 건강, 피부, 멘탈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궁금한 분들 가요광장 관리실로 모십니다. 오늘 관리는 스타일.

0: 오늘은 관리 중 101만 구독자가 믿고 따르는 패션 유튜버 옆집 언니 최 실장의 스타일리스트 최희승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2: 101만이세요?
1: 아, 예.
2: 우와, 좋겠다.
1: 감사드립니다.
2: 진짜 대단하시다.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패션으로 많은 네.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1: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아, 또 힘들게 모셨습니다.
0: 지금 8050번님께서 제가 아는 옆집 언니가 맞나 싶어 보라 켰어요. 오늘 아침에 흰티 리뷰 영상 보고 왔는데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아, 진짜 저도 시상했고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아, 비록 여성분들의 패션이 훨씬 더 많긴 한데 네네. 또 그런 거 보면서도 나름 또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게 저는 좀
1: 그럼요.
0: 있더라고요.
1: 뭐 그리고 패션이 뭐 남녀가 있나요? 다 이렇게 공통된 분모가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배성희님께서 폴님 미모책을 계속하시네요. 입술까지 이제 완성됐어요. 아니 약간 저 지난주에 제가 오늘 시장님 오실 때 아 좀 꾸미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1: 그쵸?
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남색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몰골을 좀 봤는데 아 이거는 너무 이게 패션 너튜브님 앞에서 네 너무 이거 실례다.
1: 아유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기 처음 인사드리니까 사실 조금 꾸미고 왔죠.
0: 아유, 너무 멋지세요 오늘 진짜. 우리 다음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4695번님.
1: 어머 최 실장님 KBS 카메라랑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껏 본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감사합니다.
0: 저희 카메라가 좀
1: 좋네요.
0: 이게 좀 이 조명을 잘 봤습니다.
1: 오 예쁘게 나오는
0: 네.
1: 것 같아요.
0: 약간 뽀얗고 오. 물광 피부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1: 저희 촬영도 바꿔야겠습니다. 세팅을.
0: 이미아님께서 최 실장님 네. 오늘 패션 풀샷으로 보여주세요. 한번 풀샷 보여주세요.
1: 제가 사실 바지가 포인트거든요 오늘.
0: 아 진짜 너무 멋있게
1: 바지가 어머. 약간 이런 디테일이 있는 바지입니다.
0: 아니 바지가 이게 네. 무슨 일이에요?
1: 에.
0: 아 진짜 근데 실장님 항상 보면은 네. 정말 독특한데 그 독특한 걸 너무 멋지게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제가 뭔가 이렇게 한끗 있는 디자인을 좋아해요.
0: 저 진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패션에 나는 한 달에 이 정도 소비한다.
1: 아 저요?
0: 네.
1: 전 진짜 대중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근데 제가 직업치고는 쇼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0: 아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하울 영상 많이 올리시던데.
1: 아, 그때는 아, 생일도 있고 100만 기념도 있고 그쵸, 막
0: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있긴
1: 어쩔
0: 있죠.
1: 어쩔 수 없었어요.
0: 아, 진짜 양윤빈님께서 네? 헐 최 실장님 몇 년 전 잠실 쇼핑몰에 너튜브 촬영 오셨을 때 멀리서 뵀었는데 가요광장에 나오시다니 너무 반가워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아,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이 많네요. 다음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오, 두 분 오늘 의상색이 커플룩 느낌이네요.
0: 아 그런가요? 블랙 앤 네이비라서 좀 그런가요? 네, 익명님께서 보내셨고 4589번님께서 최 실장님 오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옷 고민 많이 했나요 폴님? 그러니까요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아, 월요일 아침에 옷까지 신경 쓰기 쉽지 않았다.
1: 그러하다. 네,
0: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1: 그쵸 비도 오고.
0: 네. 오수진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최 실장님 영상 보고 옷 준비하는 저 카프리 팬츠 반대하셨지만 샀다고 하시네요.
0: 그러니까 실장 영상 보시면 네. 이렇게

0: 아, 진짜. 자, 오늘 함께 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최 실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1: 네. 자, 패션에 관한 모든 것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올해의 트렌드부터 의류 관리 비법이나 그리고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릴지 골라드리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패션 스타일에 관한 모든 것 물어봐 주십시오.
0: 이게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네. 또 옷을 입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하지만 또 울 시장님께서 또 보통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의 질문 대답해 주실 겁니다.
1: 네.
0: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이 정말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정말
1: 네네.
0: 정말 너무 어린 초등학교 친구부터 정말 50대 60대 분들까지 다양하게 계시는데 또 요즘은 사실 40대 50대 60대 분들도 패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1: 예, 맞아요.
0: 이제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은 실장님한테 어떤 것들을 좀 질문을 많이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40대 분들이 특히 옷 입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 게
0: 네.
1: 예전에는 이제 중년의 나이였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중년 패션이라고 약간 이렇게 조금 결을 달리했는데
0: 네.
1: 이제는 40~50대라 그래서 이렇게 중년 패션을 입지 않아요.
0: 요즘은 정말 나이에 네.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다고 조금 자칫 잘못 입으면 또 내가 너무 어려 보이려고 막 애쓰나 약간 이런 걸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되게 이렇게 니즈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여성
1: 네.
0: 패션을 많이 하시다
1: 네.
0: 보니까. 근데 남성분들도 저처럼
1: 네.
0: 실장님 거 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1: 많아요.
0: 같거든요.
1: 네.
0: 남성분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1: 이거 남자 편은 없나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원모 타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관리 중 옆집 언니 최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수진님께서 맞아요. 좀 캐주얼하게 입으면 조카 거냐고 그러고

0: 이런 콘텐츠가 진짜 많이 올라오기는 네. 합니다. 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1: 근데 네. 희소식은 뭐냐면 네. 요즘 장마 패션에 대한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니까 오. 이거에 관련된 제품들이 되게

0: 아, 그런 트릭을 또 한번 쓸 수 있다.
1: 아예 웹헤어로 약간 짧은 머리는 그렇게 연출하셔도 멋있죠.
0: 아, 제가 지금 문득 듣다 보니까 네. 패션 약간 전략가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1: 아, 그럼요. 예.
0: 어, 네.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계획을 좀 잘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521번님께서 최 실장님이 보실 때 비올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

0: 바지에 양말을 길게 신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큰맘 먹고 검정 반바지에 흰 양말을 신었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짧아 보여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반바지와 양말 코디법 알려주세요. 제 고등학교 때 교복이 딱 이랬어요.
1: 아, 네네네.
0: 이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진짜 그때도 너무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1: 검정 반바지에 흰 양말. 근데 이 조합이 각자의 길이나 이 아이템의 디자인이나 이거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바지 기장도 사실은 짧은 게 있고 뭐 애매하게 아니면 범위나 팬츠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사실은 좀 실물로 좀 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3980님께서 반바지에 흰 양말 이거야말로 주우재만 입는 돈 아닌가요? 아니 이거 읽은 김에 이거 좀 한번 읽어봅시다. 네. 2062번님 2062번님께서 그래서 폴킴 피지컬로 주우재 느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제가 답해드릴게요. 다시 태어나야죠 뭘 어떡해요. 여러분 주우재님은 모델이에요.
1: 맞아요.
0: 이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거기 비교가 됩니까?
1: 아, 네, 각자 바디 이미지와 이런 거에 따라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0: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우재님 같은 피지컬이었잖아요. 여러분 저 못 만나요. 저 지금 저 뉴욕에서 공연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8343번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자, 일자 통월이에요. 내 허리 마치 안 자른 롤케이크 같아요. 롱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다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어떤 모양의 스커트가 그나마 나을까요? 아, 이게 일자, 그러니까 통짜 허리인데 네, 롱 네. 스커트를 이제 또 실루엣을 잘못 입으면 네. 이게 그 스커트의 그 천의 면적이 다 네몽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허리 라인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걸로 좀 고르시면 이게 상대적으로 허리는 잘록하면서 밑으로 퍼지잖아요.
0: 아,
1: 예, 그러면 조금 더 예, 날씬해 보일 수 있어요.
0: 이런 거 완전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호. 3334번님께서 20년 전에 샀던 알파카 백코트가 있는데요. 버리기도 아깝고 두 잔이 자리 차지하고 네이비색의 롱코트인데 옷 정리할 때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허리가 잘 들어가는 원피스 모양의 코트인데 어찌할지 고민입니다.
1: 아, 20년이나 지금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못 입으셨다면 저는 보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런 20년 너무 긴데요?
1: 이게 아무리 클래식한 옷도 네. 사실

0: 댕기고 있을까잖아요. 처분하십시오.
1: 아, 아까 20년이고 아까 이번에는 얘기했잖아요. 20벌이나 됐는데요.
0: 20벌이나 돼도 지금 한번 다시 입어보시고 네. 옛날 그 핏이면 그냥 처분하실 그거 못 입어요. 그러니까 스키니는 다시 오지만 예전처럼의 그라인으로는 안 와요.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좀 반바지로 잘라서도 못 입나요?
0: 뭐 한번 뭐 해보세요.
1: 아니 옷 왜 이렇게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0: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웬만하면 갖고 있는 거를 진짜 최대한 이용하자는 파예요. 근데 아 스키니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 그 스키니는 아 쉽지 않습니다.
1: 전 오늘부터 반대운동 1일차 들어갑니다 이제. 네. 0830님께서 안돼 피가 안 통했던 그 바지 싫어요.
0: 아 근데 새로 오는 건 살짝은 피 통하게 와요.
1: 아 또 이렇게 번화가 있네요. 있긴 있네요. 7932번님께서 남자들도 그땐 스키니 입었었는데 맞아요. 설마 근데 2027년 버전의 스키니는 더 꽉 조이는 버전일까요? 그럼 전 유행 탑승 못해요.
0: 아니에요. 그때 스키니는 사실 뭐 골반, 허벅지, 심지어 종아리까지 쫙 붙었잖아요. 맞아. 발목까지.
1: 맞아요.
0: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핏을 입으면 아마

0: 아마 못 입으실 거예요.
1: 그 시절에 제가 이제 네. 샀던 양복이 있어요. 네. 그 바지를 그 핏에 맞춰서 이제 줄여놨거든요. 지금 그거 못 버리고 입지도 않고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아 진짜 네네. 안 왔으면 좋겠다. 0933번님께서 얼굴은 작은데 머리통이 큰 편입니다. 딱 정해주세요. 저 비니 사요 말아요.
0: 아 근데 이거는 머리통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얼굴 이미지랑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얼굴 크다 하시는 분들도 비니 네. 되게 멋있게 소화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은 써보시고 결정하시되 만약에 머리가 좀 큰 편이시면
1: 네.
0: 옷을 고를 때 어깨선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어깨선을 넓혀주는 게 훨씬 이 밸런스가 좋아 보이실 거예요.
1: 어깨가 넓은 분들이 얼굴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노래 듣고 와볼게요.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샤이니의 눈안 너무 예뻥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거 스키니진 때문에 지금 이 노래 틀어주신 거죠. 아, 그때 막

0: 8번님께서 스키니 진짜 다 버려요? 겨울에 부츠 신을 때 입을 수도 있는 얘들도 다 그냥 갖다 버릴까요? 비싼 거 샀었는데.
1: 아,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한 번씩 다시 입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종아리 발목까지 붙는 거는 사실 조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아리 발목까지 쫙 붙냐 아니냐 그거를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이제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아까워서 이거 수선 씨 가서 좀 늘려서 입어볼까 그냥 버리세요.
1: 아 그리고 그거 이렇게 왜 습한 끼 들어간 스킨이 있죠? 그거는 그냥
0: 아 안 돼요? 저 일부러 편해서 습한 끼 있는 거 많이 입었었는데 아 정말 그때 나 자신 혼내고 싶다. 돌돌이님께서 좀 비싸더라도 좋은 옷을 사서 잘 관리해서 오래 입는 게 좋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관리하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옷은 질 좋은 걸 사서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반대로 이런 걸 좀 저렴히 사서 짧게 입어도 된다 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1: 저는 자켓 코트.
0: 아,
1: 자켓 코트는 양보 못해요. 이거는

0: 이 정도면은 거의 강박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초등학교 때 원피스까지 아직 있다 그러면.
1: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의 이제 네. 말을 좀 빌리자면 네. 사진으로 추억하세요.
0: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옷이 사실은 부피를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1: 맞죠.
0: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옷을 차지하는 공간이 다 돈이에요.
1: 맞죠.
0: 우리가 요즘 아파트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1: 맞아.
0: 뭐 한 평에 뭐 못해 뭐 천만 원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내가 안 입는 옷 이렇게 한 평에 쌓아놨다 그러면 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1: 이거 너무 괜찮은 네. 접근 방법인데요.
0: 한번 혼내십시오.
1: 그리고 옷이 너무 많으면 네. 뭘 입을지 고민도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0: 더 입을 옷이 없어져요.
1: 네. 아 좋습니다. 평 금액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많았습니다. 8613번님께서 저는 상체가 파이팅이 있습니다. 팔뚝이 굵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반팔 입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럴수록 내놔야 가늘어 보인다던데 그렇다면 반팔 소매 길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0: 이게 내놔야 가나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나렌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3: 오 마이 갓, 내 입사 동기 폴킴 라디오 너무 잘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시러 왔어요. 잠시 후 2시엔 가비의 스프 라디오,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해요. Please.
2: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패션에 너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186번님께서 가을엔 주우재님

0: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니까요. 운전하실 때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상황은 대체로 원활한데요. 남산 1호터널 강남 쪽으로 차가 많아졌습니다. 터널 진입해서부터 한남일 고가차도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건너기는 모두 수월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이용 많이 불편하진 않겠는데요.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널 음원계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오늘 내리는 빗방울스만큼 행복하시고 우리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귀빈이 여러분들도 오늘 빗방울스만큼 행복해지시길. 그러면 어떻게 내리는 만큼 더 행복해지면 계속 내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우울해지지 않겠다. 내리면 내리는 만큼 기분 좋아지는 거니까. 미용님에게 편의점 상품권 드릴게요. 9252님이요. 퀸퀸 가비님, 어제 갑자기 하늘로 어깨가 상승하시진 않으셨나요? 지인 만나서 퀸 가비님 진행도 잘하고

너무 귀엽잖아요. 네, 지금 아기가 신나서 춤추고 난리 났대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우리 아들 강호가 가비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한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1227님에게도요 제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강호야, 이모야, 지금 잘 듣고 있어? 계속 들어줘, 강호. 고마워요. 제가 아기들 앞에서 또 이렇게 재롱 잘 부리는데 우르르 깍꿍 하면서 굉장히 하이텐션으로 정신없게 하면서 네가 지금 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가비 이모가 있는 이상은 넌 울 수 없어 라는 느낌으로 제가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강호 너무 귀엽네요. 햇살 좋은 날 님이요. 가비님 여기는 세차장이에요. 평소에 세차하면서 듣는데 장마 기간이라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여유롭게 앉아서 슈퍼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햇살 좋은 날이신가 보다. 햇살 좋은 날에 또 세차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안 오고. 그쵸, 이제 장마 기간이라서 살짝 비수기일 것 같은데 장마, 네, 금방 지나갈 겁니다. 5459 님이요. 청조사는 기세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기세로 있으면 될까요? 약간 그냥 잔말 말고 제 이름 얘기하세요 라고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까요? 아, 많이들 전화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가비는 가비의 슈퍼라디오 듣는 우리 귀빈이들에게 전화가 많이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그쵸? 얘기해 주실 거니까 전화가 많이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상훈 님이요. 첫 술에 배부르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야망 퀸디. 역시 그런 당당함이 우리 퀸디 매력이죠. 라고. 예. 아니, 저는 처음에는 첫 술에 배부를 리가 있나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다. 네, 요즘에, 예, 제가 다이어트 중이니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거든요. 지금 배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술에 배불러 보겠습니다. 네. 패스왕 님이요. 성취율 조사 전화 오면 가비님 방송 응답하겠습니다. 준비 완료. 저도 첫 술에 응해버릴 겁니다. 가비님 성취율 대박. 진심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첫 술에 배부르는 기세로 한번 해볼 게 있어요. 성취율 조사 기간에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개근 프로젝트 줄여서 개프 갑니다. 네, 요즘에 연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지만 저희는 연프 아니고 개프예요. 개근 프로젝트. 어제 가비의 슈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우면 할 때가.

0: 지금 제가요.
1: 교무실에서 네. 몰래 듣고 있었거든요.
0: 진짜 교무실 선생님이세요?
1: 아, 네. 그러다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튀쳐나왔어요.
0: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지금 그러면 일 하나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웬일이야.
1: 네.
0: 아, 그러면 오늘 개근 프로젝트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나한테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이런 운이 없어서.
0: 어머나 어머나.
1: 저는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0: 어머나 어머나. 진짜요?
1: 네.
0: 오늘 개프 첫 타자였는데 저희 지금 성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1: 진짜 가비님 너무 팬이거든요.
0: 진짜 정말요?
1: 저 네. 슈퍼부터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저 그때부터
0: 하죠?
1: 춤도 배웠어요.
0: 어떡하면 좋아. 진짜 슈퍼 보고 춤 배우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1: 아 어떡해. 어머, 너무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0: 아니요. 진짜 지금 8934님이요 이렇게 받아주시고 성공해 주셔가지고요 10분이 또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1: 어머나.
0: 너무 감사해요.

0: 9292님이 지하철 인증샷 보여주셨거든요.
1: 아, 네, 맞아요.
0: 아니, 목소리가 어려 보이는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저 22살이.
0: 22살이시구나.
1: 네.
0: 아니, 어디를 어떻게 가시다가 저를 또 이렇게 마주치셨어요?
1: 아, 그 밤에 하이디라고 먹으러 가다가.
0: 좋다. 약간 이렇게 허거 먹으러 가고.

국내 최초로 지금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안 받으시면 안 듣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 속상해. 10명이 선물을 못 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안 받으셨네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모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약간 너무 기쁘게만, 너무 낙천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두 분이나 받아주셨잖아요. 이게 어딥니까? 두 명이나, 세 명 중에 두 명이나 받아주셨어요. 두 명 성공해서 스무 분께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분 선정해가지고요. 막내 작가 픽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요. 저희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올게요.

0: 박나비의 슈퍼라디오. Good afternoon.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Hi, Gaston. 준비됐지?
1: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스통아, 내가 있잖아.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가지고 우리 개근 하시고 계신지 전화해봤거든. 근데 아까 받으신 분이 있어. 그분이 유치원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전진아님이시래. 퀸디

0: 걸로 다짐을 바꿨답니다.
1: 아, 그랬구나. 뭔가 약간 속 편하고 난 좋은 것 같아. 근데 뭔지 알지? 아, 우리가 막 되게 힘들게 운동하면서 또 그렇게만 살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천천히 나한테 좀 숨쉴 공간 주면서 사는 거죠. 에이, 7932님, 어우 잘하셨어요. 이게 막 한 번에 갑자기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매일 조금씩 한 층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늘려가는 거죠. 잘하셨어요. 성아, 이제 퀴즈 가자.
0: 네. 지난주 저의 연기력에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셔서 연기력 퀴즈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떤 배우를 연기하고 있는지 배우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2: 이거 뭐 화투 패로 치나 이거 돈으로 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거 왜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아니, 가비씨 내 얘기 좀 들어봐봐요.
1: 우와.
2: 여기 라디오 참여하면 정말 선물 많이 줍니까? 에?
1: 와, 또 잠깐만. 아, 유해진 씨를 초대할 필요가 없겠는데 네가 그냥 나와주면 되겠어. 아니 뭐야, 이거 성대모사 개인기로 미는 거야 뭐야? 너무 잘한다.
0: 네, 지난주에 저 재능 발굴했잖아요.
2: 정답은 말이야, 그제 보자 여기로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가 이게 잘 안 보이네. 샵 8910. 짧은 문자는 얼마나 더 받아.

시크릿의 유후 듣고 왔습니다. 날로 연기가 늘어가는 우리의 게스트통 진짜 너무 잘했는데요. 방금 그 연기를 천민지님이 흐흐 너무 웃겨 게스트통 재밌네요. 그리고 4577님이 유해진 단톡방마다 홍보했어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율 1위 가자. 서유나님이 오 유해진 진짜로 똑같아요. 신숭덕님이 잘한다 잘한다. 네, 이정은님이 정답 유해진 너무 똑같아요. 크크크크크. 저 실제로 본 적 있는데 아우라 뿜뿜의 성격도 너무 좋으시더라.

0: 성대모사를 무엇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너무 잘해 성대모사를. 오케이 캐스통 정답 알려줘.
1: 네, 정답은 유해진 입니다.
0: 아니 유해진 성대모사를 지난주에 처음 해본 거라고 그랬잖아. 진짜야?
1: 네 맞아요.
0: 너무 잘한다. 아니 그러면 정답자를 유해진 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떨지 한번 렛츠고 해볼까?
1: 네. 자 보자 보자 정답자가 이게 아유 이게 나이가 드니까 눈이 화투펜에 잘 보이는데 정답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와. 그 4577님하고 2864 그리고 3212-2310-4342 그리고 서윤아님하고 성소연 이은영 강경호 이정호님까지 목이 깊이제 하나씩 드릴게.
0: 와 아니 그 성대모사뿐만 아니라 이 애드리브까지 너무 유해진 씨 스타일로 그 타짜의 유해진 씨 스타일로 너무 재밌게 말아준다. 개송 You're so good. 오케이 오늘 너무 수고했어. 내일 만나. 바이.

0: 이진아의 메트로놈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게스트송이 슈로거 모집한다는 뉴스 전해줬는데요. 가비의 스피드 라디오 홍보하는 글을 블로그나 카페에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올린 글이랑 댓글 달린 거 인증샷으로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치킨 보내드릴 거예요. 통일소녀님이요. SNS나 카페 홍보글 캡처는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콩이나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네, 지금 0606님이요. 홍보 시안 완성됐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다 올려볼까? 오! 하면서 지금 홍보를 이걸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잘 만들어주셨다. 와, 진짜 능력자시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개성이랑 슈라고 얘기한 지 얼마 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7월 6일 월요일부터 2주간이라면서 지금 기억해줘. 퀸가비 할 수 있어. 홍보 많이 해주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다. 우리 식구다. 진짜로. 이거 피디님이 저희가 홍보선단으로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네, 저희가 좀 쪄도 될지 여쭤봅니다.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요. 0606님 진짜 최고입니다. 네, 제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박유선님이요. 전국 맘카페 회원인데 적을게요. 예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적어주시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연수님이요. 저는 청조 전화 오면 게스통 얘기 꼭 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게스통 얘기하면은 알아들어 주실까요? 모르겠네요. 아마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갑이 그거 잘 듣고 있다고. 예, 게스통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갑이라고 갑이 잘 듣고 있고 꼭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그 게스트형이 참 좋더라고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경화님이요. 원래 모르는 번호 잘 안 받는데 오늘부터 02 전화는 무조건 받아서 가비 슈퍼라디오 얘기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02 전화 저도 사실 잘 안 받거든요. 왜냐면 약간 스팸 전화일 때가 많고 하니까. 하지만 7월 2주간 다릅니다. 내일부터 2주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청조사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저도 만약에 저에게도 온다면요. 저도 이야기할 거예요. 목소리 바꿔서. 네. 아, 저는 그 가비의 슈퍼라디오 그거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잘하던데요. 안 물어봤는데.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02, 2주간 열심히 받아볼 생각입니다. 김태수님이요. 퀸디. 안에 매장에서 슈퍼라디오 들으라고 했는데 지금 듣고 있는데 가비님 목소리 통통 튄다고 하네요. 오늘 아내 생일인데 깜짝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1: 주연씨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요 라고 태수씨가 주연씨에게 네, 보내셨습니다.
0: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레스토랑에서 저쪽 테이블에서 보냈습니다 하면서 약간 샴페인 드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희는 편의점 상품권 드립니다. 네, 주연씨 사랑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태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박은지님이요. 가비언니 지난주에 우연히 슈퍼라디오 듣고 너무 재밌어서 2시에 정착하게 된 청취자예요. 월요일 너무 피곤하고 지루했는데 가비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완전 힘난다고. 은지님 제가 또 심지어 사연까지 읽어드렸잖아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우연히 들었지만 우리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에, 은지님 우리 쭉 같이 가는 거예요. 편의점 상품권 드릴게요. 강하루님이요. 29주차 임산부예요. 가비 언니 목소리 들으며 태교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인데 가비 언니 닮은 성격에 이 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태교를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또 부부가 아이여도 아이는 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감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저희 부모님도 아이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이의 성향이 짙으신 분들 같은데 어쩌다가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어쩌다가 제가 태어났고 쉬워하지 않으셨지만요. 그래도 하루님의 뭔가 약간 어떤 그런 약간 에너지가 될 수는 있겠죠. 우리 아들이.

네, 제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신미혜 님이요. 퀸디, 비가 와서 꽃무늬 원피스 입었어요. 조금 올드풍이라 웃기면서도 기분은 좋아지네요. 어때요? 살짝 치마만 보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어우, 꽃무늬 입으면 기분 너무 좋아지지요. 저도 꽃무늬 안 입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몇 번 입어요. 또 기분 좋은 꽃무늬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미애님, 요럴 때 살짝 기분 살짝 처지는 비 오는 날에는요. 이렇게 옷으로 달래줘야 돼요. 네, 제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휴윤님이요. 가비언니, 저 거짓말 안하고 언니 라디오 들으려고 KBS 콩 앱 깔았어요. 근데 2시부터 4시가 일하는 시간이라 자주 듣지는 못하는데 오늘은 오후에 잠깐 출장 나오면서 차에서 언니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언니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게 됐네. 근데 그렇잖아요. 2시에서 4시에 일하는 날인데 잠깐 이렇게 틈날 때 내 생각을 해준다는 거, 이거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휴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짬 날 때는 꼭 가비의 슈퍼라디오 들어주시고 또 02로 전화 와가지고 요즘 라디오 뭐 들으시냐 물어보시면 가비의 슈퍼라디오 꼭 얘기해주세요. 5085님이요. 오늘 너무 더워서 스무디 한잔 하려고 했는데 다 쏟아버렸어요.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어떡하면 좋아. 아니 오늘 또 습하기까지 하거든요. 나 어제부터 막 너무 습한 거예요. 스무디까지 흘리셨으면 이제 약간 찝찝할 수 있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편의점 상품권으로 위로 드리겠습니다. 8380님이요. 언니, 어제 남자친구랑 공원에서 팔굽혀펴기 해봤는데

뜨랑이에 근육통이 와서 기지개 피는 게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다섯 개 했는데 이러는 거. 운동 부족이지요. 네. 아, 근데 몸을 안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 쓰면은 다음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예, 아플 수밖에 없고. 저는 팔굽혀펴기 고백합니다. 한 개도 제대로 못해요. 진짜로. 예, 제가 춤추는 사람이라서 근육이 많고 뭐 이럴 줄 아시겠지만, 팔굽혀펴기는 다릅니다. 이게요, 팔 힘이, 예, 그렇게 제가 없어요. 한 개도 못하는데 다섯 개?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절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지어낸 거라고 할지언정 제가 이렇게 홍보를 쥐어짜서 하고 있는 것인지열정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고요. 홍보가 필요합니다. 네, 구별맘 구로 특별맘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제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4228님도요 저도 맘카페 홍보글 올렸어요. 사실 맘카페 누문 튕겨나다가 첫 글로 슈퍼라디오 홍보글 올려봤는데 댓글도 금방 달렸네요. 홍보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라고. 와, 이분도요 진짜 굉장히 성의 있게 또 글을 써주셔서 보여주셨어요. 웬일이야. 내 식곤증 때문에 칠 시간인데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셔서 잠도 잘 깬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치킨 보내드릴게요. 지금 벌써부터 슈로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억지로 홍보하라고 제가 시키는 것 같지만요. 필요해요.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7052님이요. 화장실 공사하는 형, 동생분들 있는 작은 카톡방입니다. 모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크 가비님 화이팅이라고. 네, 시공팀에다가 단톡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들으라고 시간 되실 때 고정해달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4788님이요 퀸디 인별의 홍보 스토리 캡처해서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홍보 스토리 또 캡처해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저희 빨리 인피니트 H의 예뻐 듣고 올 수 있을까요? 네, 듣고 올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월요일 오후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짧게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론 묵동나대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짧게 주춤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상계교 부근에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에서 팔곡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할 수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비바비보 할 때는요.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제가 가끔씩 힌트를 드립니다. 보자기 고르신 10분은요. 4351님, 9531님,

0: 씨 답변 카드 오픈.
1: 예스.
0: 오, 헤어진 연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없다. 파이트 저지 정혁 씨 답변 카드 오픈.
2: 누구냐 너?
0: 오, 오케이. 사랑 방심하면 바로 KO 당해요. 밀당의 기술, 플러팅의 스킬, 연애력 풀파워로 겨뤄보는 시간. 스트릿 연애
3: 파이터.
0: 스트릿 연애 파이터. 여름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솔비 씨. 무드가 그냥 갈과 잘 어울리는 모델 정혁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혁입니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아유, 그냥 뭐 삽니다. 예.
1: 뭘 또
2: 그냥 사는 거죠, 뭐. 이 나이쯤 네. 되니까 네. 그냥 살더라고요.
0: 그냥 사는 네. 거죠, 뭐.
2: 그냥 사는 게 좋다. 네.
0: 민윤기 님이요. 정혁 님 타코야끼 사장님 같다.
2: 아, 이러시면서 되시면서 하이. 아니, 이주관에서 막 사이먼스. 아, 담아고 안데스까? 하이.
0: 어, 잠깐만. 아,
2: 강코쿠진데스까? 예, 난가. 예. 잘 생겼어요. 이쁘다.
0: 와, 근데 진짜 캐릭터 같다. 오늘 이 두건 하니까 굉장히 캐릭터 진짜? 같은 느낌이.
1: 뭐 맛있는 거 나올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0: 맞습니다. 아,
2: 두건만 하면은 약간 그 약간 요리 장인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0: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장인
2: 라면집 느낌. 사장님도 있고.
0: 맞아, 맞아.
2: 네네. 라면집에서 아, 이렇게 물 털면서 이렇게 야심하세.
1: 텐션 좋네요 오늘. 너무 안 좋다고 했으면.
2: 그냥 산답니다.
0: 그냥 사는 것 치고 네.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 아, 저희가 이번에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근데 조회

0: 엄마라고 해서 포기했어요. 남편아, 아재로 만들어서 미안해.
1: 아,
0: 레인부츠를 이제 장화로.
1: 어, 그럴 때가 있죠.
0: 그쵸. 근데 저도 장화로 표현하고 이러는데.
2: 그죠.
1: 저는 그 골덴 바지 있잖아요.
2: 골덴?
1: 네, 그거를 네. 또 다른 이름으로.
2: 코듀로이.
1: 코듀로이라고 부르잖아요.
2: 네, 코듀로이. 네. 네.

0: 옛날에 만났던 남자애는 술 안 마셨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1: 싫죠.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0: 오히려 좀 이런 얘기할 거면은 네.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네가 더 낫다.
2: 맞아 맞아
0: 그치,
2: 맞아.
0: 그렇지 그렇지 막 이런 거.
2: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냥 얘기 안 해줘. 그런 거

0: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애하시는 분들 상대방 이상한 행동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셔도 좋고요. 연애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연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0: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너무 자주라고 했잖아요. 제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전 두 번만 전화 와도 너무 자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너무
0: 한 번만 해도 짜증 나는데 두 번 하면은 이거 완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1: 당연하지.라고
0: 생각이 될 것 같아가지고
2: 기분 나쁠 것 같아.
0: 그나마 좀 신사적인 게 뭐냐면 네. 이제 전화할 때 이제 불쾌하다고 하니까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참 다행인데 조금 다행이지. 약간 의심을 하나 하자면은 네? 뒤에서 또 전화 오는 게 아닌가.
1: 진짜 그만해.
2: 아니 근데
1: 진짜 그만해.
2: 이게 친구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 내 친구를 존중해 줘야 되고 내 친구의 옆에 있는 사람까지 배려해 줘야 돼요.
1: 당연하죠.
2: 이건 친구가 아니야.
1: 그치. 너무 별로예요. 신혜경님 잘하셨어요. 그렇게 딱 똑부러지게 맞아요. 얘기 잘하셨어요.
2: 잘하셨어요.
1: 김채리님 사연도 읽어주세요.
3: 네. 거의 몇 년을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어찌어찌해서 썸 단계까지 갔다가 무엇 때문인지 썸붕이. 그리곤 저도 차가워지게 되었고 지금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누구를 소개받아도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서 소개받을수록 그 사람이 더 빛나 보이기만 해요. 이거 완전 환상인가요?
0: 몇 년 동안 짝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어찌어찌해서 썸 단계까지 갔다가 지금은 썸붕, 소위 말해서 이제 끝났다.
1: 붕괴됐죠, 네, 썸이.
0: 잘 안 됐다.
2: 왜 그러셨을까?
0: 이건 딱 보이지 않아요?
2: 왜요? 뭐예요? 어떡해?
0: 아니 일단은 몇 년 동안 착사랑을 했던 사람이면은 이제 그냥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여사친 남사친 관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썸을 좀 탔는데 이제 뭐 썸의 기간 혹시 얼마나 잡으시나요, 소비님은?
2: 저요?
0: 썸 타고 이제 사귀는 기간이.
2: 그거는 뭐 다 때때로 다르죠.
0: 그래 이제 또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은.
2: 그건 기간으로 하는 건 아닌
1: 전
2: 것 같아요.
1: 전 있어요.
0: 있어요 보통은.
1: 전 한 달?
0: 그렇죠.
1: 세 달 이상은 넘어가
0: 그러니까 한 달도 사실 좀 긴 편이고 네, 썸 맞아요. 타면 한 2주 안에 끝내거든요 보통. 네, 보통은 이제 2주나 왜냐면은 그치, 사실 맞아. 그거예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1: 진짜.
0: 썸도 그게 넘어가고 맞아.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뭐 각자 다른 기준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성분의 기준이 조금 아 이제 썸이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끝난 게 아닌가. 전 좀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1: 근데 체리님이 지금 너무 이상화시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을?
0: 어떤 식으로요?
1: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2: 그
1: 것 같아요.
2: 그 상상 속 영웅화를 시킨 것 같아요.
0: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상상 속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분을 또 계속 소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네. 자꾸 그런 거

0: 안에 키스 더 라디오.
1: 더워? 아, 더워도 너무 더워. 서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2: 여름 부두성의 원조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을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4: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내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가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지금 설비 씨랑 정혁 씨랑 스윗 연애 파이터 함께하고 있어요.
1: 네.
0: 연애 고민 사연 정말 많이 와 있거든요. 지금
2: 그러니까 불타고 있습니다.
0: 네, 아까 네. 그 짝사랑녀 김채린님이요 MBTI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1: 네.
0: 보내주셨어요.
1: 오. 네, MBTI가 ISTP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은 더 좋은 사람 많다는데 네. 그 특유의 뭔가 결핍 없는 듯한 여유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랑 더 달라 보이는?
0: 그렇다니까. 네. 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이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2: 아, 근데 저는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1: 네. IST
2: 좀 약간 귀찮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체리님이 네. 본인 MBTI도 좀 알려주시면
1: 아, 그러면 한 번에 얘기하지 그랬어요.
2: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같이 한번
1: 아,
2: 보냈으면
1: 확실하게,
2: 되는데
1: 확실하게 그게 나와요?
2: 아, 왜냐면 내 MBTI랑 상대방 MBTI도 봐야 되고요.
1: 같이 보긴 해야
2: 이게
1: 되는데
2: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네. 되게 크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지금 IS라 했잖아요. 저는 N과 S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0: 저도 진짜 그렇다.
2: 이게 MBTI 네 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N 과 S예요.
0: 맞아. 연인 사이에서.
2: 그래, T와 F 맞추면 돼.
0: 맞아.
2: P와 J 맞추면 돼. Uh-huh. I, E 맞추면 돼. 근데 uh-huh. NS는 안 맞춰져요. 정말 자석처럼 서로 멀어질 만한 성향.
0: 대화가 잘 안 돼.
2: 그치.
1: 어, 맞아.
0: 그런
1: 대화가
0: 생각을
1: 잘 안 되긴
0: 왜 해? 네. 이런 식으로.
2: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극강의 N이라서 네.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0: 네.
2: 이제 헛소리보다는 현실적인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0: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부럽기도 하거든요. 그런 S들이. 근데 지금 상대방 분은 ISTP신데 이 체리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1: 네.
0: 아, 저는 너무 좋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 당연히 많겠지. 아, 체리님 역시.

0: 잘못이라서 미안해 이러면서 네. 수정이 되거든요. 진짜 잘 돼요.
1: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네. 저 아니 한송이 님도 네. 제가 ENFP고 남편이 ISTP인데 그냥 휘어 잡아요. 첫 만남에 제가 손 잡았었거든요.
2: 진짜 그쵸, 필요하거든요.
1: 그냥 맞아요. 확 잡아야 돼요.
0: 맞아요. 네. 근데 채린 씨가 또 문자를 또 왔는데 네. 헉 맞아요. 자꾸 농담으로 포장해요.
2: 우리 지금 대화하는 중이다.
0: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야.
1: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거지. 어, 나 너 좋아. 근데 만약에 얘가 뭐라고 막 좀 차갑게 얘기해. 그러면 너가 나 안 좋아해도 난 너 좋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
2: 어, 맞아요.
0: 진짜
2: 필요합니다.
0: 근데 우리가 너무 집중해가지고 네. 하나 코너가 된 거 같고
2: 체린이의 짝사랑 성공.
0: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 복비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무료 상담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실시간 고민 상담이 되게 밀려 있어요.
1: 맞아요.
2: 다음 실시간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인사만 해줘도 웃어주기만 해도 나는 저 사람이랑 이미 썸 관계가 됩니다.
1: 그러면은 저는
0: 내 외적으로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이미 그치.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2: 이미 지금 마음에 드시는 거야. 3255님이 이미 그분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보세요. 그런 거예요.
0: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네. 지금 계속 문자 오잖아요. 우리 또 이제 보세요. 저기 네, 김지현님께서 그냥 친근한 거임 설레지 마세요.
1: 아니 그냥 3255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후배한테 왜 나한테만 말을 편하게
2: 안 돼. 그 얘기하면 안 돼요.
1: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0: 이것도 문제인 게 뭔지 알아요?
1: 왜요?
0: 왜 나한테만이란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2: 진짜 또 다른 사람한테
0: 아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1: 그 여자가 잘못됐네.
0: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안 물어봤잖아. 자기만의 또 이게 생각일 수 있다니까.
2: 진짜.
0: 야 봐봐. 야 솔비야. 야 나한테 웃어준 거 봤어? 나한테 웃어준 거 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2: 그러니까 이게요. 일단은 뭐 그냥 나한테만 다정한 건지 모두에게 다정한 건지 보라고 박옥부님도 그러셨고요.
1: 맞아. 그렇게 그걸 확인해봐야 돼 먼저.

0: 한테 호감이
1: 아, 설레는 건 설레는 대로 누리시는데 저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만 친절한 건지 나한테만 다정한 건지 또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만 다정했어 이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지.
0: 오케이.
1: 저 좋아하세요?
0: 아니 그거 물어보지 말자. 잠깐만 선배님 그거는 물어보지 말자.
2: 안 되겠다. 여기 중간에 계신 분 세수 한번 하고 오실게요.
0: 그건 솔변이 스타일이야, 그쵸?
1: 아,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저 혹시 저.
2: 그러면은 상대방 가요, 그냥. 뭐, 저 서로.
1: 맞아, 맞아. 아, 싫음 말고.
0: 아, 싫음 말고.
2: 아니, 이게 언제,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올까 말까는 일생일대 기회인데.
1: 맞아.
2: 어떻게 보내요?
1: 아, 맞아. 그래서 물어봐야죠.
2: 그러니까 이제 10%의 저분의 이성의 확률의 그 마음을 1% 네. 2% 조금씩 올려야죠.
0: 맞아.
1: 네. 김은영 님이 솔비님 여기서 배워가시네요. 우리와 같은 학생이시네요. 크크크크.
0: 저. 교수거든요. 연애 교수. 아니 솔비 언니는요. 네. 나름의 그 느낌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그쵸.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응용하면은 아, 이상한 사람이 그치. 돼버려.
1: 뭔가 이 캐릭터가 원래 좀 이렇게 친근하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면
2: 딱 솔비님의 연애 얘기와 연애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우리 남성분들이 정말 사랑했구나.
0: 아~
2: 정말 정말 사랑하면은 네. 그 상대방이 뭘 하면 다 귀엽고 뭘 그치. 하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서프라이즈한 모습들
1: 아니 은근히 돌려가네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네, 근데 네, 네. 진짜 그만큼 매력있고 정말 사랑을 됐어요. 너무 많이 받았다.
1: 네. 어, 뭐 근데 그만큼 사랑을 받고 해야죠. 아, 16181님이 저의 경험에 기반해 봤을 때 저는 호감이 있을수록 조심스럽고 편하게 하면 이성으로 생각 안 할 때
0: 그치. 아. 편한 사람, 오히려 내가 편하면 좀 이성으로서 호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2: 맞아요.
0: 내가 뭔가 뚝딱 되면 호감이 있는
2: 맞아요.
0: 사람.
1: 아, 그런 거 있죠. 편하게 나는 편하게 대한다고 했는데 말이 떨리거나 손 떨고 있거나 이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좋아하면.
2: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진짜 좋아하면은 말도 못 걸고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맞아요. 너무 맞죠. 편하게 보면은 조만간 본인한테 나 썸 타는 사람이 있는데 고민 좀 들어주면 안 돼?
0: 완전 정확하다.
2: 내가 지금 남자의 죄가 있는데 남자들의 심리는 어떤 것 같아?
0: 맞아, 정확하다.

0: 줘야 돼.
1: 근데 역시.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
0: 그렇지.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랬을 때 조금 무심해졌을 때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라고 느낄 정도로 무심해지면 네. 그러면 조금 그 사람한테
1: 오히려 편하지.
0: 그 사람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어.
1: 그거 괜찮다.
0: 사랑은 역시, 부메랑 같은 역시. 거거든요.
2: 완전. 마성의 매력 솔비 씨였습니다.
1: 7549님도

0: 이게 연애하면요 네. 은근히 바쁘거든요. 주말에 네.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좀 그쵸. 쉬는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라서 그 틈이 없어요. 나 혼자 있을 틈이. 그쵸.
1: 항상 마음도 바쁘죠.
2: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헤어질 때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헤어지고 나면은 약간 그거 같거든요. 그 알츠하이머 약간 좀 기억 상실에 걸린 것처럼 네. 내 일상에 무언가 큰 덩어리가 날아가가지고
0: 그러니까.
2: 뭐였지 나 이때 뭐였지 하면은 연락하고 있거나
0: 그러니까.
2: 뭐였지 하면 같이 밥 먹고 있거나
0: 맞아.
2: 아니면 나가서 데이트를 한다던가
0: 진짜.
2: 근데 그런 10년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동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동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헤어졌어.
1: 왜 갑자기 동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안 할 수도 그러니까 있죠.
2: 10년에 만났으면 또 결혼 전제에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또 얘기하다 보면은
0: 그렇지.
2: 만약에 그래서 동거를 하면은 더 큰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공허해서 사실 저는 헤어질 때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0: 맞지. 진짜 맞아요.
1: 만약에 10년을 만나서 동거를 했다면 그건 거의 결혼 생활이나 다름없어서
0: 거의 남편이지.
1: 에, 그래서
2: 그러니까
1: 아 그거는 뭐
0: 네 이건 힘들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는 게 취미생활 만들고 왜 막 한번 그림 같은 거 그려보고 싶었는데 이때 한번 그려볼까? 어디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볼까? 아니면 부모님을 데리고 한번 가볼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1: 그리고 어쨌든 이별 후에 가장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인
0: 맞아,
1: 것 같아요.
0: 맞아.
1: 네, 오히려 성장 시기로 생각하시고 좀 더 못 해봤던 것들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 도전하고 그리고 슬프면 또 슬픔도 즐기고 이렇게 완전. 슬픈 노래도 듣고 막 더
0: 그러니까.
1: 울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을 너무 잊으려고 하거나 네. 너무 나의 막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하는 것보다 네. 자연스럽게
0: 여행도 네. 다녀오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면서 음악도 듣고 울고
1: 네. 좀,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 이별을 또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0: 오케이. 네.
2: 그러면 저희 음악 들을까요?
0: 네, 좋아요.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듣고 올게요.
1: 음악이 다 세네요.

0: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블 라디오 스트릿 연예 파이터 솔비 씨, 정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저희 아까 전에 10년 만났는데 헤어졌다, 이별했다라는 사연을 읽었잖아요.
1: 네.
0: 김명곤님이 클럽 갈 좋은 기회라는.
1: 아니야, 근데 클럽 가면 슬퍼요, 괜히 더.
0: 그래요?
1: 네, 화려함 속에 또 있다가 집에 오면 또 공허해지잖아요.
0: 저는 아니던데요. 저는 기분 좋아지던데요.
1: 아, 그래요? 이별하고 클럽 가면요?
0: 네.
2: 네, 저는 조금 네. 걱정이 있어요.
0: 어떤?
2: 이제 뭐 이제 그 장기 연애 하시다가 헤어지고 네. 나서 다음 네. 또 만날 때 금방 만나서 결혼하시잖아요. 클럽 가서 네. 결혼할 사람을
1: 혹시라도
2: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예, 그러니까 음악 들으러 분위기를 즐기러
0: 그냥 예. 뭐 한번 가보는 거죠.
2: 그렇죠,
0: 뭐.
2: 그렇죠.
1: 그냥 예.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죠.
0: 그렇죠, 친구들이랑 막 밤새 놀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2: 생긴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한 남자만 만나다가
0: 네.
2: 그게 또 그런 또 세상에서
0: 맞아.
2: 분명히 또 클럽 가면은 이제 또 누군가 또
1: 세상에.
2: 플러팅이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또 재밌는 네, 그렇겠죠. 5416님이요. 아침마다 카풀하는 팀장님, 요즘 날씨 덥다고 미리 나와있지 말라고 걱정해 주시고 아이스 커피도 미리 준비해 주시는데 제게 마음이 있어서 하시는 행동일까요? 라고.
1: 진짜
0: 이거는 뭐야? 이거는 남자가 더 잘 알겠다.
2: 근데 팀장님이 결혼하신 거면 어떡해요?
1: 결혼 안 했겠죠.
0: 아우, 안 했겠죠.
1: 그러면 이상한 남자지.
0: 그럼 이상 안 설레겠죠, 그러면.
2: 근데 저는 뭐 좀 그거 아닐까요? 요즘에 또 이제 일을 잘해야 되니까 직원들 케어 같은 느낌 아닐까요? 팀장님이잖아요, 팀장님.
0: 근데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한테 시간과 돈을 절대 안 쓴다고
2: 그건
0: 하잖아요.
2: 맞아, 그건 맞아요.
0: 근데 시간도 지금 쓰고 돈도 쓰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0: 이거는.
2: 그 돈도 법카인 거고.

0: 이러면 안 되니까.
1: 그런가? 근데 저도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따로 막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2: 아 그럼 이걸로만은 판단하기 어렵고
1: 이걸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2: 이 이외에 어떤 다른 게 있으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봐도 된다.
0: 그렇죠.
2: 뭐 오케이.
1: 그러니까 우선은 어쨌든 네. 카풀을 하면 옆에 타요? 뒤에 타요?
2: 옆에 타죠 보통.
1: 그럼 한번 뒤에 타보시는 것도
2: 그건 안 되죠.
1: 체크해볼 수 있지 않아요?
0: 또 문자가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2: 솔비님 그건 안 돼요.
0: 잠깐만요.
2: 자
0: 정영님이 자 정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영님이 지금 솔비 씨 세수하고 오세요라고 지금 보내신 것 같거든요.
2: 아 솔비 씨 진짜 세수하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1: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려면.
2: 에? 관심 있다고도 사라지겠어요.
0: 지금 딱 네. 이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일을 정말 잘하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뒤에 앉는다? 네. 이상한 사람을 볼 것 같은데.
1: 아니 이거는 아니 네? 그만큼 이제 뭐
2: 아니 그게 관심이랑 무슨 상관이야 잠깐만. 뒤에 앉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0: 뭐 예를 들어 출발 이거예요? 출발.
1: 아니죠. 뭐 뒤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뒤에 앉으면서 그 사람 뒤에서 바라보는.
0: 아, 항상 그러면은 남자친구분이 운전하실 때 뒷자리 앉으셨어요?
1: 아니요.
0: 오라이 출발해.
2: 김기사 출발해.
0: 잠깐만. 그러니까 나 산미 있는 아 안 마신다고 몇 번을 말해.
1: 그게 아니라 뭔가 도발을 네.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얘기죠.
0: 그래요.
1: 네, 재밌잖아요.
0: 팀장님한테? 네.
2: 아, 그 확실히 재밌는 상상이 재밌긴 했어요. 네. 오케이.
1: 아 저도 카풀은 안 해봐가지고.
0: 오, 아, 약간 드라마 같다. 약간 느낌이.
2: 6497님이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0: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 결혼 20년 차인데요. 전에 저를 짝사랑했던 남사친이 가끔 톡으로 잘 지내냐고 사진 보니 아직도 이쁘다면서 만나고 싶대요. 어? 동창인데 만날 수 있다는 남사친. 전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2: 뭐야? 이 남사친. 이게 지금...
0: 아니 그 결혼 2년 차도 아니고 20년 차면
2: 내 말이
1: 이건 좀 아닌
0: 나이가 그래도 이제
2: 예전에
0: 그쵸 있으신데 그 너무

0: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
1: 이게 그거잖아요. 그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던 이제 뭐 불로 시작해서 윤으로 끝나는.
0: 아니, 너 느끼하게 왜 이래?
2: 진짜 왜 이래? 아, 잠깐, 0371 님이요. 솔비님 퇴근하시죠? 솔비님 퇴근하시자고. 왜요? 왜 나 퇴근시켜요?
0: 카풀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 카풀한테 뒤에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1: 이 정도면 트렁크에 들어가세요, 그냥. 트렁크에 들어가서.
2: 그냥,
1: 아니면

0: 2시간 네. 줘야 돼요. 왜냐면 인당 말할 수 있는 2시간 줘서 총 6시간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1: 너무 얘기 많아.
0: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도 분명히 네. 듣다가 다른 분들이 퇴근하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또 얘기하거든요.
2: 그럼 저랑 너튜브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3: 네?
2: 솔비즈백에서?
3: 예? 왜?
1: 오케이 yeah? 오늘 너무 재밌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너무 찰떡같이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안녕.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0: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2: 가비의 슈퍼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두 배, 세 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오늘도 폭풍수다 떨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시윤님이요 500원 넣을게요 1시간 연장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장보경님이 웃다 보니 시간 다 갔네요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혜영님이 재밌어요 월요일 생방 최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끝곡이에요. 애쉬 아일랜드의 One More Night. 그럼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 가비 이제 가볼게요. 그럼 바이.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0: 너는 이야. 너 다시 좀 재봐. 자. 결혼하고 나서 너 좀 밝아진 것 같아.
1: 자.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신청은 지금 바로 문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내가 우리 구역에서 노래 좀 한다. 내가 우리 집 가수 왕이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문자를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회가 곧 다가옵니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월요일 생방송 월미도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요, 스텔라장 폴킴의 보통날의 기적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0: 노래가 감동적이네요.
1: 감동적이라고요?
0: 노래가 좀 이렇게 뭔가 웅장한 듯 감동적인. 마치 그 월드컵의 네. 그 마지막 무대 예 부르는 노래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월드컵 잊읍시다. 2026년은
1: 저 잊은 지 오래됐어요.
0: 예, 아니 이제 16강 뭐 하긴 하는데.
1: 예, 아니 그거야 뭐 다른 나라들 뭐 열심히 하는 거고.
0: 그러니까.
1: 예.
0: 우리가 또 뭐
1: 재밌던데요?
0: 저도요.
1: 예. 아니 또 예. 축구 잘하는 선수들의 경기 보면 재밌잖아요.
0: 재밌어요.
1: 예. 잘하는 선수들 축구 잘하는 거 보면 재밌는 거죠. 뭐 그거야 뭐.
0: 예. 이제 우리가 거기에 또 껴서 한 축을 담당했으면 예.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2030년이 있습니다.
1: 네.
0: 맞죠? 2030년이죠?
1: 2030년 있고요. 조 3위로 올라간 모든 팀들이 다 떨어졌대요.
0: 그렇게 예. 남창희 씨 예. 자꾸 옆을 비교하고
1: 아니 비교하는 거 아니라 아니 그랬대요. 말고. 뭐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0: 그러니까
1: 뭐
0: 우리가 예. 이런 생각도 들어. 확실히 실력을 더 키워야 돼.
1: 그럼요. 예. 이게
0: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예. 내 실력이나 잘 키워야 돼 맞는데
1: 네.
0: 우리가 더 해서 어깨를 그래요. 나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우리 4803님이 저번 주 금요일에 컵빙수를 먹었어요. 맛있고 온몸이 아주 시원해졌습니다라고.
0: 어디 봅시다.
1: 오, 커피. 저거구나.
0: 야, 그럴듯하다요.
1: 뭐 이거 뭐 아니 저기네. 그냥 저는 어디
0: 커피숍
1: 저 편의점에 네. 파는 제품인 줄 알았더니 커피숍에서 주는 그거네.
0: 커피숍에서 준 커피 한 잔 같은 걸 주는
1: 그러네요.
0: 거죠. 커빙수를
1: 돈도 꽤 되겠네.
0: 저거 그거 혼자 갈만하잖아요.
1: 예, 저기 네. 아 저기 어디 커피숍인지도 알겠네. 어쨌든
0: 하여튼 기술이 발전해서 저런 걸 예. 이렇게 툭툭툭툭 드릴 수 있는 거.
1: 네.
0: 아 그건 참 좋아요.
1: 그래요. 에이, 예.
0: 저희 진짜 방송국 커피 한 번도 받아 먹어본 적 없잖아요.
1: 방송국 커피요?
0: 예. PD가 사준 건 먹어줬잖아요. 방송국 커피는 아니지.
1: 그게 방송국 커피죠.
0: PD 커피지.
1: 방송국 돈이겠지.
0: 방송국 돈이지 뭐 PD가.
1: 그렇죠. 예.
0: 재산을 물려받아 줄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예. 어쨌거나
1: 방송국
0: 여러분 예. 저희도 못 먹어본 예. 선물의 커피 예. 맛있게 드시기
1: 컵빙수 맛있어 보입니다. 오늘 컵빙수 예.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0: 오늘 컵빙수 받으실 분 조건은 무엇이냐. 콩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자를 남기는 분이고요.
1: 네.
0: 혹시 다른 분들 상품 받으신 분들이 또 첫 번째 문자 받았다면 그 두 번째
1: 네.
0: 분이 당첨이 되는 거겠죠. 오늘 첫 번째 당첨자는 오미완 김혜정아
1: 사랑해 사랑해 네. 혜정님 축하드립니다.

0: 김혜정 씨는 마치 김혜정아 하고 노래 부르니까 예. 정신대 이제 김혜김 씨처럼 김혜정 씨, 김혜정 씨 모이는 느낌 그런 거 있네요. 예.
1: 자,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윤호식님 가자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우리 윤호식님께서

0: 던져주신 은분처 덕분에 네. 우리가 이렇게 노래자랑을 또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1: 3430님께서 4명 와 역시 미라클 답네요. 예. 아니요 우리가 사실은 분노가 콸콸콸 5월 모음집 4월 모음집에 여러분들 응모 안 하는 거 보고 딱 알았어요. 네. 저희에게 오시는 미라클 분들은 네. 성실한 분도 있지만
0: 그렇죠.
1: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왜 그 학교 가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 펴고 야 가보자 가보자 늦겠다 야 그러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래, 우리가
1: 이러다 갑자기 나오는 거야.
0: 샤이 미라클들이 많아. 근데 닥치면 해요 또.
1: 그렇지.
0: 예, 닥치면 하실 분들이에요.
1: 9850님. 아, 의정부 거미가 해야겠네. 아까 이거야. 예. 아, 의정부 거미가 좀 나가야겠네. 품었어요. 네 명이라니.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당첨권 안에 있는 분들만
0: 그렇습니다.
1: 했습니다.
0: 자, 우리 이은경님께서 음치박치 신청 가능한 거 가능하죠?
1: 정말 재밌다면 예. 노래가 꼭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슨 뭐 이 뭐라 그래 음의 매직 그런 마법을 전달하고 그래야만 합니까?
0: 아니요 감정
1: 지조처럼
0: 그렇죠.
1: 지조처럼 즐거움을 전달하고
0: 네? 왜 지조가 그렇게 됐죠?
1: 그건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뭐
0: 그리워하면
1: 언제

0: 요 여지껏 그 예. 라디오 프로그램에 아예 없진 않았겠습니다. 네. 저도 못 들었는데 이렇게 둘이 듀엣으로 하는 건 없었잖아요.
1: 예, 그럼요.
0: 아니, 핸드폰 그 입 저 수화기를 입에다 둘 다 가까이 대고 예. 같이 하는 것도 물론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매력이지.
1: 그리고 우리 지난번 우승했던 의정부 시아준수 씨도 그 와이프가 다 노래 정해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우승한 거예요. 다 와이프들이 다 그렇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신혜주 씨도 미스라디오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와이프만 듣다가 우리 남편 노래 잘하니까 나가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 우리
1: 예, 다 하면 다 누구든 다 됩니다.
0: 윤정수 남창의 예. 미스터 라디오를 여러분 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길이 아닌 곳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때로는 혼돈하고
1: 예.
0: 여러분들의 질책도 받고
1: 그렇습니다.
0: 또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1: 예.
0: 주의도 받고
1: 예.
0: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걸어갔어요. 걸어가면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걸어오세요. 세 명이 같이 부르든지 전달이 안 돼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추억에 남기면 되지.
1: 예, 뭐 성가대가 네. 다 같이 모여도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기다려볼게요.
0: 성가대 한 10명 다 모여서 하면 전달은 안 돼서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1: 자,
0: 그러나
1: 몰라요 또.
0: 갑시다.
1: 모릅니다.
0: 네.
1: 자,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지난 토요일 그제 방송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생방을 하는데 미라클들이 원하면 저희가 미니 사인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윤정수 씨는 뭐 안 나가고 저만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여러분이 원하시면 함께 하시겠죠. 아무튼 뭐 일단 미라클 반응은요. 무려 6분이 사인회를 원한다 이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0: 6명이요?
1: 예.
0: 그 6명도 사인회 해주면 한 10분 15분 넘어가요. 그 길다는 거예요.
1: 왜 10분 15분 왜 넘어가요?
0: 아니 이렇게 사인해 주고 예. 아, 뭐 얘기라도 하잖아. 아,
1: 그렇죠. 얘기를 하겠죠.
0: 뭐, 아, 저거 하고 이제 가시고
1: 예.
0: 또 한 분 가시고
1: 예.
0: 뭐 이렇게 하면 적어도 10분 15분 넘어가요.
1: 그래요. 예. 예. 아무튼 오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보내봅시다.
0: 자, 어쨌든
1: 윤정수 나옵니다.
0: 경쟁률이 지금 낮은 편이니까 여러분 도전 잘하셔서
1: 아니
0: 예.

0: 갖고 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1: 예,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사인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오늘은 2682회 2682번째 문자가 좌절로 후보가 된다는 거.
1: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 도전을 계속 보내주시고요. 예. 자 이제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갑니다. 국가 데이터처,
1: 메디힐 손오패드,
0: KB국민은행,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
1: 경기주택도시공사,
0: 종근당 건강이 도와줍니다.
1: 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된다 된다 된다 된다
7: 미라 들으면 된다
6: 된다 된다
8: 미라 들으면 된다
6: 된다 된다
9: 미라 들으면 된다
6: 된다 된다
10: 미라 들으면 된다 예!
11: 예!
12: 미스터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된다니까요.
13: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변함없이 꾸준히 늘 그렇듯 여러분 함께 저희와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2: 네, 자 민윤기님께 청주사 때 토 생방 좀 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드디어 말이 씨가 됨.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윤기님 그게 들으니까 되잖아요. 자 토요일 생방 합니다. 이번 주 합니다. 꼭 뭐 청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0: 방찬홍님, 저는 토요일 가고 싶거든요. 근데 사인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오락가락하면 예. 얼추 한 30장에서
0: 비슷하게 가요.
1: 30장에서 예. 마무리되니까 그렇죠. 30장도 길어. 그러니까 예. 예.
0: 그래 넉넉하게 50장 뽑아요 그냥.
1: 그냥 노래하러 온다는 사람 없고 다 사인 받으러 온다네.
0: 괜찮아요, 형. 어때요, 뭐?
1: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보면은 다 음악 프로를 듣나 봐. 우리 걸 안 듣고 뭐 이렇게 볼륨을 높여라든지.
0: 오시면 한 그래도 한 대여섯 명 오실 것 같은데 오시면 형이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1: 너무 귀찮은데 양복 입고 와야겠네. 아,
0: 왜 양복을 입고 와요?
1: 한 다섯 명 이상 오면 또 양복 입고.
0: 아, 또 그러니까.
1: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그런 또
0: 그런 예의가 또 있다. 오케이. 뭐 아무튼 여러분들 1인 2장까지 가능하니까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 1618님께서 긍디 견디 여기 한 명 추가 7인이요. 뭐가 추가 노래 아니, 아니다 사인이다.
0: 여기 한 명인데 네. 추가 7인이요? 아니 두 명까지입니다. 두 장까지입니다.
1: 그러니까 6명에서 예. 7번째다 이거지. 네. 며칠에 어디로 가면 되는가요? 기말고사 마친 고등학생 딸아이가 낮잠 중이라 라디오 볼륨 줄이고 들어서 앞부분 잘 못 들었어요.
0: 네.
1: 아이고 참

0: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니야, 오디션 안 볼 거야.
0: 뭐. 오디션 안 봐요?
1: 뭘 오디션을 봐.
0: 아, 네, 지금까지 네 분이라서 오디션 안 봤는데.
1: 우리가
0: 예, 넘어가면. 아니, 근데 저번에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또 실력이 괜찮으신 분들을 1차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오디션 볼 수 있습니다. 예.
1: 사인 받으면 주차비 안 내나요 하는데 주차비는 안 돼요.
0: 주차비 저희가 내드릴 수 없고.
1: 네, 우리도 근데 주차는 우리도 힘들어요.
0: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여기 KBS 주차장이 공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차 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1: 네. 예. 신혜진 씨가 한 명만 얘기하려 오디오 겹친다고. 알았어요.
0: 저희 두 명밖에 없어요. 뭐 이 정도 겹치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예.
1: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현란하게 알 것 같으면 늘 얘기하지만 신동엽입니다.
0: 예. 예. 유재석입니다.
1: 유재석입니다. 예. 우리 그거 잘 안 됩니다. 조절이.
0: 6974님께서 저도 토요일에 가려고 남편을 꼬시는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번 꼬시는 느낌 또 내보셨군요. 예. 잘 꼬셔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놀러 오세요. 사인 4장 받으실 수 있겠네요.
1: 이병주 씨가 예. 노래 가사를 몰라서 하는데 보고 해도 될까요? 아, 그럼 뭐.
0: 그 저희가 안 보여요.
1: 우리가 어떻게 하래 보고 하는지. 무슨 문신을 해갖고 손에 박아서 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0: 예. 네. 잘 모르니까요. 크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김병근님, 김대현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우리는 2부에 분노할 준비 돌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그녀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 아똑.
2: 헉!
3: 왜?

0: 나 내일 뭐 그냥 있던 게 취소가 돼서 오빠는 어때? 내일 시간 괜찮아?
1: 야, 우린 지금 여러분, 우리 윤정수 남창의 목소리입니다. 아, 우린 지금 지쳤어요. 벌써 지쳤어.
2: 자,
1: 남창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2: 다시
1: 거?
2: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겠습니다.
1: 아, 들어갑시다.
2: 그래서 다음날 만났습니다.
1: 아!
2: 만나서 밥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선물도 사달래서 백화점 가서 사달라는 귀걸이도 사주고
1: 와우.
2: 재회를 꿈꾸며 꿈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1: 꿈같았겠다.
2: 반년 만에 만나는데 어제 만난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에 와인바에서 와인 한잔하고 있는데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벨소리가 참 박네.
0: 어? 왔다. 오빠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2: 뭐가 왔을까? 그러고는 나가서 한참을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가게 앞으로 나가봤는데요.
0: 아, 그러니까 훈아. 그러니까 훈아 내 얘기 들어봐. 알아. 나 아직 그래 알아. 근데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좋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일을 할 일이 아니잖아. 왜 그렇게 우물쭈물했어? 왜 그랬어? 내가 뭔데? 아, 너무 속상하고 그날 진짜 너 때문에 훈이 너 때문에 나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 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2: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0: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잖아. 네가 나 전부였다고. 그럼 진작에 사과하지. 왜 이제 와서 또 더 힘들게 타이밍 다 놓치고 골든타임 다 놓치고. 어디야 지금? 어, 그래? 알았어. 잠깐 있어봐. 택시! 택시!
1: 요즘 누가 택시 하냐? 저걸로 한 잡지.
2: 그렇게 그냥 가버렸어요. 생일 선물은 또 챙겨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안 받고 문자를 남겼는데 익십입니다. 제 마음엔 또 바람이 휑.
1: 바람이 아니지, 바람이지.
2: 또 넘어간 제가 바보라고 탓하며 바로 번호를 지웠는데요. 며칠 후에
3: 카톡.
0: 자니? 자는 거 아니지? 번호 지웠겠지? 당연하겠지. 나 누군지 알지 오빠? 정순이야. 그냥 생각이 났어.

0: 저 말에 또 제 심장은 나대기 시작하고.
1: 네가 문제다. 네가. 아유.
0: 치맥을 잘 먹고 돌아와서 다음 날 아침 잘 잤냐고 문자했는데 또 연락 두절입니다. 또 며칠 후.
2: 아, 또.
1: 자니? 보고 싶다.
0: 뭐, 알람이야 뭐야.
1: 아니 이런 생각들을 해. 우리가 잘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어때? 어떻게 됐을까? 답답한 생각일까? 멍청한 생각일까? 하, 바다가 보고 싶다.

0: 묻어버리고 싶어. 오빠, 우리 지금 바다 가서 오징어 회 하나 먹을까? 남친은 완전 끝났거든. 진짜로 끝났어. 오빠!
1: 네 마음을 잘 담아서 분노를 해라. 기대한다.
2: 야, 진짜 그 끝이 어디니? 어? 어디냐고? 어디냐고! 전화도 또 엮여서 같이 그 밤에 어? 그 바다를 운전을 해서 갔다가 새벽에 돌아와서 완전 파김치됐는데 다음날 보니까 프사 사진에 남친이랑 또 하하우 웃는 걸로 바꿔놓고 그 커플 사진에 아래에 다신 싸우지 말자 사랑해! 사랑해! 이것들을 진짜 내가 아우! 아 진짜 당한 내가 바보다 바보다 그래! 야 진짜 다시는 전화 안 받아. 안 받고 완전 차단이고. 아유 나 번호 바꾼다. 번호 바꾼다!

0: 가요?
1: 예라고 하셨는데.
0: 아 견디가 과몰입했죠. 아 중간에 내가 많이 떠드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인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1: 이동현님 잔이윤 쇼도 아니고 잔이 좀 그만해라.
0: 안녕하세요 잔이윤이에요.
1: 잔이
0: 잔이인데요.
1: 그리고 윤정수 씨가 또 진짜 잔이윤이네요.
0: 네.
1: 황준기님 잔이 그만해라 진짜.
0: 그렇지.
1: 어 영원히 자고 싶냐? 이게 진짜. 김태훈님 그녀는 미끼를 던졌고 너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을 뿐이고.
0: 그래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 인정하기는 속상하고 짜증나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1: 강정훈님 한 번 헤어진 사이는 두세 번 또 헤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사연자님 파이팅이에요.
0: 맞아요.
1: 이선아님 이건 여자도 잘못이지만 진짜 정신 똑띠 차리세요. 험한 세상 어찌 사시려고 진짜. 에휴 황준기님 꼭 체리를 먹어야 정신 체리냐.
0: 황준기 너는 체리를 먹어야 정신 체리니?
1: 0633님 이렇게 10년 간다. 호구되지 맙시다. 정신 차려요. 박옥부님 윤종신 팬인가 봐요. 잔이? 윤종신 씨는 존니예요. 잔이가 아니로. 잔이는 저기 다이나믹 듀오가 잔이 하죠.
0: 아 있어요?
1: 예?
0: 다이나믹 듀오가 있어요? 잔이 노래 있어요?
1: 너는 지금 뭐해 잔이 바뀌야. 거기는 근데 약간 달라요. 거기는 남녀가 바뀌었는데 거기는 그냥 놀자고 전하는 거고. 정재훈님 양수경이 부릅니다. 내 이별의 끝은 횟집인가요?
0: 양수경 씨 노래 오랜만에.
1: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0: 네 어디인가요?
1: 예. 김은진님 정순이 판무 파탈인가요? 목소리는 세상 수더분해 보이는데.
0: 판무 파탈. 아니 이게 판무 파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저 수더분을 판무 파탈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 뭐.
1: 콩깍지가 씌는 거지.
0: 네.
1: 세범님께서 바보의 시절은 누구나 있다.
0: 아
1: 맞아요.
0: 멋지다. 맞아요.
1: 누구나 한 번씩 이런 그게 네, 있지.
0: 맞습니다.
1: 다 있어.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으로 이제 달라져야겠다라는 네. 생각. 그건 이제 다른 분과 그렇게 하게 되면 넘어가시겠습니까?
1: 예.
0: 이때 딱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딱 떠오르면서 아우 씨 안 되겠다. 딱 그러지.
1: 3430님 주유 상품권으로 기름 채워서 정수리 태우지 마세요 제발. 네 가지 마세요 그렇게. 또 받아가지 마시고. 오징어 먹으러 간 거 보면 저기 속초 쪽으로 간 것 같은데.
0: 요즘
1: 멀리도 갔네.
0: 강릉 쪽엔 잘 안 나요 오징어가. 오징어는 없어지고 참다랑어하고
1: 그 그래 상어, 맞아 그렇대요.
0: 상어 올라왔다 그래갖고 지금
1: 동해 오징어가 오히려 서해에서 많이 잡힌대요 요즘에는. 동해 오징어가 아니라 뭐 그런 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정옥님 이래서 사람한테 마음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아닙니다.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입니다. 예, 사람 모두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0: 아니 그냥 뭐 마음을 준다는 표현이 마음을 줬다가 아니면 그래, 상처받고 끝내야지.
1: 서로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죠.
0: 예, 마음을 준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것도 좀 그래. 어려워.
1: 그래요.
0: 그냥 자기 혼자 딱 각을 세우고 이 사람이 하고 그건 고집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뭐 바로 저기 해야지 뭐.
1: 이병준님 잔이 너무 잔이 빵 터져서 너무 웃겨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분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연자님한테 좀 일찍 자세요. 자요 잔이 여기 문자 갔을 때 모르고 자고 그냥 넘어가고 아침에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 아침에 볼 때랑은 또
0: 근데 일찍 잤다가 새벽에 이제 그 오줌 마려워서
1: 아니 깨서
0: 소변 때문에 일어나다가 그때 그러면 잠깐 휴대전화 보는데 이제 와 있는 거 이렇게.
1: 아니 그 여자분 자지 또 그러면 그럼 다음 날 또 연락 안 온다고 자기 남친과 다시 만나가지고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런 스타일들은 또 잘 안 자.
1: 일찍 자 그냥 좀 미련 두지 말고.
0: 그래 하여튼 그렇답니다.
1: 네. 네. 자
0: 본인도 힘들었겠죠.
1: 오늘 사이다는요 사연자분 위로해 주신 세범님 드릴게요. 바보의 시절은 누구나 있다.
0: 이거는 뭐 영화 제목으로 해도 괜찮겠다. 바보의 시절은 누구나 있다.
1: 영화 하세요 그러면.
0: 영화요?
1: 예.
0: 제가 영화를 왜요?
1: 영화 제작진들 많이 하시잖아요.
0: 여러 명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투자자들 또 투자 그 그래. 최소 못해서 또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1: 3342님 슬픈 내용인데 정말 많이 웃었어요. 미안해요. 웃지만.
0: 아니 뭐
1: 아 그럴 수 있죠.
0: 남창희 씨 한 게 뭐죠? 멀리서 보면 비극?
1: 비극고 아니,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죠. 자 우리 0606님이 사인 용지를 디자인 좀 해봤어요. 어떠세요? 라면서 보내셨습니다.
0: 보냈어요?
1: 예, 뭘

0: 잘하셨네.
1: 아이
0: 잘하셨어. 하기는
1: 그런 거 왜 자꾸 하시네.
0: 하기는 잘하셨는데 이거 저기 재능 낭비 좀 하지 마세요. 저 너무 감사한데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작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고 저희는 그냥 흑백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수기로 만들 수
1: 아니면
0: 이름만 만들 수도 있대요.
1: 이름만 늘 예. 그 생각이 많아요.
0: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예. 저희가 뭐 0606님 그 저 0606님

0: 있잖아요. 네. 서로 눈치 보면서 돈 쓰기 때문에.
1: 예, 잘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예, 네.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0: 모르지, 또 저걸로 할 수도 있지.
1: 자, 0606님은 저희가 선물 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해요. 또 시간을 보내셨는데 또 저희가 그냥 보낼 순 없지. 감사해요. 너무 고퀄이다. 자, 이소라 피처링 슈가의 신청곡, 이예림님의 신청곡입니다. 함께 듣고 저희는
0: 황현수 씨가 마지막으로 읽고 예. 할게요. 예. 전 잔이라고 보내서 결혼했는데 그때 저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어요. 자, 노래 듣죠.
1: 네. 예.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0: 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TS푸드,
4: 코끼리 베이글,
3: 셀로맥스,
4: 서울사이버대학교,
3: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4: 베스트슬림,
3: 오토링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예. 자, 우리 이은주님께서 토요일 애기랑 가도 되나요? 아유, 당연하죠. 애기만 건강하다면 뭐 언제든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또 시간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3: 7918님도 토요일에 예. 저도 갈래요. 어디로 가야죠?
4: 오픈 스튜디오 KBS 본관으로 오셔야 됩니다. 본관.
3: 윤경희 씨가 올려주신 설명 읽어주시죠.
4: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7분 거리.

월요일 오후 정체는 길진 않고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월계 1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 더 가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4: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뾰로로로로.
8: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9: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10: Yes, I will.
1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분께 드리냐면 저는 0721님 드릴게요. 나 남창이 남가요.
1: 남가요. 남가요.
0: 예.
1: 남씨란 얘기죠?
0: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남과요 정답 맞추신 세 분 바나나의 초콜릿입니다. 강바람 2958 1477 세 분이고요.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인증샷 보내주십니다.
0: 네. 9633님 안녕하세요. 지하철 2호선 인증샷 보냅니다. 토요일에 약속 나가다가 일부러 버스 안 타고 지하철 타고서 두 분 모습을 보고 바로 반가움에 찰칵 청취율 1위 되시기 바랍니다.
1: 놀라셨겠네.
0: 네.
1: 그렇죠? 9633님.
0: 감사합니다.
1: 햄버거 세트 선물 가고요.
0: 네.
1: 2733님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잘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정정우님. 아, 정정우님은
1: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면서
0: 아까 보면서 저희 노래 나갈 때
1: 우리 쇼츠 찍냐고.
0: 예, 맞습니다.
1: 네.
0: 곧 KBS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조충현 씨와 함께 네. 미라마트로 돌아옵니다. 조충현 씨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네요.
0: 네.
1: 자, 미스터라디오 도움 주시는 분들 스피드랙,
0: 더 건강한 주식회사
1: DS 대성 하우징,
0: 양조소풍 가구 협동조합
1: 메디힐 턴업해야돼,
0: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1: 키움증권,
0: 메디카 코리아,
1: 고려기프트가 도와줍니다.
2: 우리 집에는 렉스 스피드 렉스 사무실에도 우!

0: 화장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0: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2: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3: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3: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기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3: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3: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3: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2: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자, 네,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청취율, 청취율, 청취율 조사. 미라클 고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스페셜 선물은 샴푸바를 드립니다.
1: 미라클 하나로 뭉칩시다. 청취율 높이 쏠 수 있어. 가만.

0: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샴푸바 저희 우리 또 미라클이 직접 협찬해 준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하시는 와, 사업체에서.
1: 대단하다.
0: 근데 향기가 진짜 좋아요.
1: 좋아요.
2: 써봤죠?
0: 샴푸바인데
2: 네, 머리도 저는 사실은 좋고. 향기가 진짜 좋다는 얘기도 좀 하기 그래요. 너무 그래요. 너무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0: 것 같아서.
2: 이게 남철 씨 하세요 하는 얘기인데 네. 저 써보고 놀랐어요. 비누가 샴푸 같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1: 네네네네네.
0: 예.
2: 그래서 그렇게만 저는 얘기할게요.
0: 샴푸 바잖아요, 샴푸 바.
2: 그래서 예. 와우, 네. 야 이걸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저 그 생각했어요.
1: 네. 샴푸 바.
2: 신기했어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공구 하나하나님은요, 저는 우리 동생이 싫다고 하는데 콩 깔아줬어요. 저보고 라미녀래요.
2: 미녀? 라디오 미녀?
1: 라디오에 미친 여자. 라미녀. 우린 다 미쳤습니다.
0: 예. 네. 0911님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1: 아, 라미녀님 네. 감사하고요.
0: 라미녀.
1: 라미녀.
2: 7301
1: 하나님은요. 저는 여러 사람에게 미라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네. 맨날 신랑한테
0: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미스터 라디오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1: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타 채널만 듣는 신랑이 이제 견디긍디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 그래.
1: 고정시키기 위해 계속 부르겠습니다.
0: 그래요.
2: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7년 차도 예.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8년 차인데도 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1: 제가 봤을 때 근디긍디 한 3번 정도만 네. 이게 들려주면 네. 그냥 그 다음 쭉 갈 수밖에
0: 그래요.
1: 없습니다.
2: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1: 너무 웃겨요.
2: 기사님이 한 분 또 만났어요 얼마 전에.
1: 예.
2: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어쩌지 하다 방송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니 윤정수 씨 아니에요? 예. 네. 아유, 야, 반갑습니다. 아니 나 몰랐네. 하면서 네? 채널을 쓱 돌리는 거야.
1: 그분이 89.1로
2: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교통방송 채널이었던 것 같은데
1: 많이 들으시니까
2: 89.1로 바꾸더라고.
0: 알고 있었나 보다.
2: 야, 그래도. 내가 그거를
1: 예.
2: 우리 또 개그맨들은 또 에이 뭐 막걸 그러잖아. 근데 진짜 가만히 놔뒀어. 그 모습이
1: 예.
2: 너무 고귀하고
1: 예.
2: 감사하고
1: 그렇죠. 예.
2: 아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1: 그분도 미라클이었던 미라클이죠.
2: 미라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1: 예.
2: 그래서 별점 5개 드렸습니다.
1: 자 좋습니다. 네.
0: 잘하셨습니다.
2: 원래 기사님도 별점 주는 거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5개 드렸어요.
0: 잘하셨어요.
2: 웬만하면 한 4개 3개거든요.
1: 네.
2: 완벽하게 저를 맞추는 분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0: 형도 그냥 5개 주세요.
2: 그래야죠.
0: 예.
2: 네 개도 좋지 뭘 그래.
0: 예.
1: 자, 그리고 김웅성 님이 전 주말에 아들과 등산을 합니다.
2: 그러세요.
1: 그래서 너튜브 그 분노가 콸콸콸 틀어놓고 등산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청취율 하늘 찌르자.
0: 이거 괜찮아. 원래 이렇게 라디오 틀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등산.
1: 맞아, 아니, 맞아. 조금 살짝 틀어놓잖아요.
2: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0: 아, 그래요? 네.
2: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할 거면 이어폰 한쪽을 끼고 하는 것도 좋아요. 둘 다 끼면 또 그러니까 아들이랑 같이 간다 그러니까 아들이랑 같이 가면 아들이랑 대화를 하세요.
0: 아이 또 그러지 마시고.
2: 아니란 아니 진짜 그렇게 김은석 씨네 응석 부리고 싶어.
1: 아,
2: 그리고는 이제 남는 하시겠다는데. 시간에 일하는 시간 이동 시간에.
1: 그래도 이렇게 주말에 아드님이랑 등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2: 그러니까
1: 너무 보기 좋은
2: 네,
1: 거죠.
2: 아이들 예.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1: 네.
2: 저희는 시간 날 때 들어주세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1: 좋습니다. 그리고 646 하나님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 와이프를 위해서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 저장해 보았습니다. 청출 압도적 1위 가자. 또 인증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2: 압도적 1위.
1: 압도적 1위. 아니 사실 이렇게 미스터 라디오 대답해로 대답해로 대답해로 02 2056으로 시작하는
0: 2056 저거 말고도 다른 번호로 올 수 있어요. 2056은 맞는데 뒤에 번호가 다를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감동 감동 감동.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조르디 조충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3: 네.
2: 아까 사연 소개

0: 그렇죠. 한 번도 안 네. 들은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네. 그런 미라클입니다.
1: 어? 이금서님의 이 문자
2: 어떤 건가요? 네.
1: 수뇌부에 전달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네.
2: 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자, 전국 방송만 되면 진짜 1등 할 텐데 몰라서 이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수뇌부님
0: 그거랑은 상관이 아.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2: 야, 진짜 이거 전국
0: 하지 마세요.
2: 있다.
0: 하지 마세요.
2: 전국 방송 내가 했어. 전국 방송 하고 있어. 예.
1: 네. 아, 손 아파. 이거 네. 진짜 아파.
0: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수도권만 지금 그 청취자 그걸 하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그
0: 저 예, 청취율 조사를 하기 때문에.
1: 그래도 밑에서 몰고 오는 그 바람이라는 아, 게. 그건 그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아니 그건 맞는데.
2: 예. 어, 바람 무섭죠.
1: 바람 무서워.
0: 어쨌든 저기 콩으로라도 우리 듣고 계시는 많은 또 청취자분 계시니까 감사하고 네. 일단은 저는 뭐 수뇌부가 전국 방송을 해주든 안 해주든.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괜찮습니다.
2: 야 여기서 차별성을 두는데요.
1: 맨날 네. 무슨 KBS에 뼈 묻겠다고 네. 뭐 자기 그 저기 네. 뼈그름 묻겠다더니 너 뭐 또 누구한테 혼났구나.
0: 아 그게 아니라 수뇌부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네. 본인들이 생각한 또 길이 있겠죠. 한번 네. 기다려 볼게요. 네. 네.
1: 그럼에도 수뇌부들이 뭐... 생각하는 길이 있다면 네.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0: 그 길을 따라야죠 뭐.
1: 저도 따르겠습니다. 예. 예.
0: 아, 뭐 안내주면 뭐 형 다른 길 가실 거예요?
1: 그렇죠. 아니요.
0: 가야죠. 네. 우리가 미라로
1: 우리가
0: 가야죠.
1: 가는 길이 그게 길이 맞는데
2: 그
1: 정해주신 그 안에서 예. 폼 안에서 예. 길을 찾
0: 갈게요. 그렇습니다.
2: 뭐 다 예. 각자의 길대로 가지만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예. 또 홍보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0: 민영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자, 575 하나님은요. 저는 마트에 그 피아노 파는 악기점이 있다면 건반을 쳐보겠다고 하고 미하고 라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미

0: 해 주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5977님은요. 이분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고 있어요. 새로운 학교 갈 때마다 새 컴퓨터에 콩 어플 깔아놓고요. 풀 FM 고정으로 맞춰놓고 기간 채고 나옵니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흥해라!
0: 이런 것들이 약간 그
1: 효과가 있습니다.
0: 간첩들이 이렇게 많이 가죠. 어디 가서 예, 거기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 예. 뭐 사과하세요. 악성 앱을 깔아놓고 예. 막 예.
2: 하하 참 사과하세요.
0: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 예,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 5977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밀리에 콩 어플을 다 까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진짜 그...

0: 네, 이런 이야기 해주는 데는 미스터 라디오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럼요. 네.
1: 왜냐면 저도 해킹을 당할 뻔한 네. 적이 있기 때문에
0: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입니다.
1: 네. 네. 해킹 당할 뻔한 적이 좋습니다. 있어서.
2: 네. 6646님, 6646님 아까 블로그 글을 올리신 분.
1: 네.
2: 딸기 키우신다고 합니다.
0: 딸기.
2: 역시
1: 아, 너무 좋다.
0: 딸기 농장을 또 애기들 키우면 또 딸기 농장 한 번씩 또 가거든요.
2: 그래, 체험하러 가잖아요.
0: 체험하러 갈 때 얼마나 좋은데요.
2: 맞아.
0: 딸기 농장 전 굉장히 그래서 이미지가 좋은데.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딸기가
0: 스트로베리.
2: 예.
0: 베리 중에 스트로베리.
2: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1: 딸기는 예.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좀 마진폭만 넓히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딸기 케이크 그런 거 계속 유행이죠.
0: 아 그럼요.
1: 그럼요. 그럼 스테디셀러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저희 우진이가 두돌 그 생일 케이크 딸기 케이크 있어요.
2: 예.
0: 자기가 딸기 케이크 딸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역시
2: 역시
0: 네 이어서.

0: 1리터 넣으시면 세차권 증정하기.
1: 이거는 본인 아이디어를 남한테 주지 말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0: 89.1리터 정도면 제가 네. 사이즈 큰 거거든요.
2: 원래 차를 좋아하잖아요. 예, 예. 제가 그 5000cc급을 타요. 예. 5000cc급이면 기름이 금방 달고.
0: 그렇죠.
2: 예. 어저께 거의 기름이 달 뻔해서 네. 때마침 또 가득 넣어봤어요. 가득. 네. 예. 불이 완전 들어와서 거의 10kg 남겨놓고 가득 넣었는데 77리터 들어갑니다. 89는 안 들어가요.
0: 웬만하면
2: 넘쳐나는 네, 그렇죠. 거예요. 저기 뭐 넘쳐나는 거예요.
1: 2.5톤 트럭 이상은 돼야
2: 네, 그렇죠.
1: 이상 들어가겠죠.
2: 네, 네
0: 그래요. 좋습니다.
2: 이거 조금 어렵다. 네. 마음만 바뀌었다. 네. 그런 생각 듭니다.
1: 이규현님, 저는 동네 시장에 어깨띠로 미스터 라디오를 달고 장을 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2: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1: 뭐 선거 기간도 끝났는데 뭐 뭡니까?
2: 그리고 요즘 선거가 뭐 좀 사실 또 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거에 또 이렇게 피곤해하는 분들
0: 그렇죠,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0: 네. 어깨띠는
2: KBS 이미지를 예. 안 좋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깨띠는 푸시고
1: 네. 네.
2: 예,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2: 그 어깨띠 고마워요.
1: 어깨띠 우리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거를
0: 그래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그 네.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배지 같은 걸 만드세요 차라리 그러면
0: 배지
2: 예. 네. 배지도 이상하지 뭐.
1: 예.
0: 그리고 이은주님은요 충북 청주에서 회사 커피 자판기 관리합니다. 8대 자판기에 재료 채우고 청소할 때마다 미라 들어요. 커피 드시러 오시는 분마다 이 라디오 뭐냐고 하면 미라 라고 홍보해요. 미아 선생님, 경비 선생님께 커피 한 잔 뽑아드리면서 미라 자랑합니다. 저 잘했죠?
1: 잘하셨습니다.
2: 너무 감사한데요. 예. 이것도 미라라 그러면 잘 몰라요. 몰라요.
0: 예, 예.
2: 미라가 누구야? 그 집 딸이요? 그럴 수 있어요. 미스터 라디오란 얘기를 예. 조금 네. 명확히 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이런 자판기 쪽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우리 미스터 라디오 홍보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으면 참 좋을 텐데.
2: 그러니까요. 그건 또 안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예. 아니 저분한테 어깨띠라도 빌려가지고 붙여놓으시면.
2: 아니 그러면은 예. 그 우리 저 이런 거 하시는 예. 우리 소상공인이나 예. 업자분들한테
0: 네.
2: 스티커를 좀
1: 이렇게 우리 좀 있을 거야 아마.
2: 나눠드릴까? 그래서 좀
1: 예.
2: 붙이게.
1: 예전에 만들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예.
2: 네, 그런 거 붙여놓으면 10중 8구 누가 지나가다 사인펜으로 아. 예. 눈 파고 코 파고.
1: 그 박명수 씨가 파죠.
2: KBS 스티커는 박명수가 다 파고 다닙니다. 예. 자, 코 그리고.
1: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노래 듣고 와서 네. 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좋을 텐데.

0: 거기 가서 문자 다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우리 선물 하나 타먹자 재밌어라고 보려면 도전하세요. 네.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1: 네. 네. 친구들아 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듣자고 홍보해 주셨습니다. 아, 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구국사님.
1: 자, 그리고 여기서 1490님은요 홍보대사는 저죠. 가게 문에 홍보사진 붙인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때 힘 많이 주셨잖아요. 아, 또 인증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때 놈놈놈에서 소상공인 홍보해드렸던 1490님인데 예.
0: 좀 잘 되시길 바라요. 네. 또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재영님께서는 우리 가게 앞에 큼지막한 미라 포스터를 제작해 붙여놓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손님이 미라에 눈길을 줄 수 있도록요.
0: 아, 그런 거는 좋은데 괜찮겠어요? 아, 좀...

0: 그리고 아빠랑 거기가... 같이 낚시하면 무슨 대화를 해?
1: 그때 너무 어렵죠. 대화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잡혔어 라는 말 뭐 이런 거.
2: 그냥 대화도 아니죠. 추억 추억 추억.
1: 예, 아빠 따라 그냥 낚시도 가고.
0: 아, 정신 그때는 몇
1: 뭐 초등학생 학년 몇 그 초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0: 학년 저학년.
2: 저학년.
0: 네. 뭐 그냥 애네.
1: 그렇죠.
2: 뭐 아홉 살 열 살 이런.
1: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래프고에 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또
2: 소주 한 잔
1: 소주 한잔 먹으러 가면 또 거기 또 예전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어두
7: 서진 올카
6: 셀레나제
7: 베스트슬립
6: 키움증권이 도와주고 있고요.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우리 미라클 이호신 백현실 네. 김선희 조윤정 김진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 네. 네. 251님께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평소보다 감속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 한남대교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고요. 마포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4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린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무엇을 베푼 일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랑하여 드러내 보이는 것, 생색낸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안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겠다. 그러면 고맙다는 말이 나오다가도 목구멍으로 쏙 넘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을 해주고 나면 은근히 알아주길 바라게 되죠. 사람 마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남이 하면 얄미운 것도 막상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고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도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살짝 생색 좀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카니발의 축배 7월 6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주차를 남편에게 배우고 있는데 주차를 남편에게 배우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은 안 들어봐도 알 것 같죠? 3068 엄청 생색내요. 나니까 이거 화 안 내고 가르쳐주는 거야 이러면서요. 나 참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잘 배우셔서 나중에 주차 잘하고 남편이 못하는 주차 대신해 주십시오. 그때 생색 한번 내자고요. 3068 이어서 서진희 씨. 저도 방금 퇴근하면서

청출 조사 기간 시작된 거 여러분 벌써 아시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시작할 태세가 되어 있으신 진짜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단 7월 6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예금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우리 편하게 말해요 3부에 함께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출 조사 기간 시작됐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준비한 이벤트 금인의 팝업. 요거 생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다양한 선물 팝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팝업은 치킨 데이, 치킨, 치킨, 치킨. 방금 전에 제가 사연 소개해드린 3068 서진희 씨, 6240 모두 모두 치킨 선물 보내드리고요. 1부와 2부에서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렸다. 그러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치킨 선물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들어보라고 많이 많이 권유해 주시고 소문도 내주십시오. 샵 8910 이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내일 한국 갑니다.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하고 곧 다시 저녁 시간에 만나요. 와, 스페인에서 보내온 김소연 씨의 사연. 야, 내일 조심히 오시고요. 예, 오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공항까지 그냥 아주 스페인을 만끽하고 오십시오. 지금 거기는 오전 11시 21분이라고요. 예, 이제 또 점심 드셔야겠네요. 소연 씨 반갑고요. 치킨 쿠폰 보내놓겠습니다. 5437. 여긴 애견 미용실인데요. 항상 사랑하기 좋은 날을 틀어놔요. 강아지들이랑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와, DJ 누구예요? 이런 대화 나누면서. 이게 바로 홍보 아닌가요? 흐흐. 그렇습니다. 사장님 되십니까? 대표님 되세요? 야, 미용실 잘 될 거고요. 혹시 일하시는 직원이세요? 미용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 잘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라면, 아, 그럼요, 그럼요. 강아지들도 오고 싶어 하고, 보호자분들도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겠죠. 5437 치킨 쿠폰 보내고요. 저요, 일요일 빼고 일해요. 아침 7시에 출근.

0: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1: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요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돌긴 하더라고요.
3: 네네.
2: 제 컨디션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3: 네. 거의 뭐 3전 하인.
2: 왜냐면 대한민국 자체 에너지를 좀 주다 보니까.
4: 제가 볼 땐 조만간 미장까지도.
2: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빵 맛은 조정식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한다고.
3: 저도 모르겠어요.
2: 정식이가 라디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대한민국의 빵 테이스트가 약간 좀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5: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함께해요 조정식의 FM대행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됩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관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고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입건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뒤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키고

0: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우린 처음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와의 연애가 시작됐다. 우린 7년을 만났다. 7년은 꽤 긴 세월이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싸우기도 많이 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놓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큰 위기는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너무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뭐 기회 되면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고.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다툼 끝에 우리는 헤어지고 말았다. 그녀와 이별한 뒤로 하루가 너무 길었다. 목소리 듣고 싶어질까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고 별을 올려다 보다가도 노래를 듣다가도 문득문득 그녀 생각을 했다. 그제야 알게 됐다. 그동안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걸. 그리운 마음에 연락해 보았지만
1: 오빠가 했던 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0: 그 말을 듣고 붙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린 영영 끝나는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아는 사람의 권유로 나간 배드민턴 모임에서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다. 어색해서 눈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우린 같은 조가 됐다. 신기하게 함께 운동하면서 감정의 응어리는 점점 녹아내리고 예전처럼 웃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 어쩌면 이번이 그녀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난 아직도 너 못 잊었어. 많이 좋아해. 그때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던 그녀는 이윽고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1: 나는

7년간의 사랑 규현. 으아, 수영 들어가야 하는데 어찌 되었나요? 으아, 7357 몇 시예요? 저 1분 있다만 한 1분 30초 있다 말씀드릴 건데 괜찮겠어요? 7357 9383 나는 숨 넘어가요. 조금만요, 정말. 9769 아니, 여기서 이런 게 어딨어요. 나는 결혼했어. 이런 슬픈 결말 아니겠죠? 1189 다시 잘 돼서 예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아 씨, 이미 그녀에게 새로운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2901 장난스럽게 던진 말 한마디에 공든 탑이 무너져버렸네요.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오빠를 잊어본 적 없어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김준원 씨가 보내주신 사연의 후기입니다. 저의 연애일기는 한 번은 놓쳤지만 다시 곁으로 와준 그녀에게 바치는 기록이에요. 다시 만난 그녀는 진심 어린 제 사과와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다시 만난 우리는 내년 결혼할 예정입니다. 요즘 둘이 어디 살면 좋을지, 주말이면 어디를 걸을지, 아이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지 의논하면서 소중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흰머리가 생긴 서로의 모습

서운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아서 이무진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에릭남 치즈였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

강남순환로 램프 봉천터널 출구 부근은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석수에서 광명까지 막히고요. 안현분기점에서 짧게 막히고 남동에서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0: 하고 사진 찍어줬어요. 너무 귀엽소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 마리가 똑같이 요염한 포즈로. 야, 기가 막힌데요? 소들도 서로를 보고 따라하는 걸까요? 8725-5255 두 분에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감사해요.
1: 건재. 이 단어 진짜 고마워요. 건재 할게요. 1609 지방에선 무슨 일 때문에 아무튼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우리 서로 건재합시다. 8956 내일 제 과목 시험인데 저 학생 아니고 교사예요.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으아 하셨어요. 쌤들도 떨리고 긴장되시는군요.

버스 안에서 자자. 딱 한 줄만 뭐라고 쓰실래요? 지는 석양이 너무 아름답네요. 제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졌으면 좋겠어요. 7529. 이분도 이렇게 감성적인 사연을 이 시간에 보내주셔서. 아, 그쵸. 이 지는 노을에는 떠오르는 여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안정된 아름다움이 있죠. 7529 고맙습니다. 이보배 씨. 딱 12글자 쓰셨는데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하, 월요일 저녁부터 이러면 진짜 금요일까지 어떻게 버티죠? 월요일은 다 갔으니 화, 수, 목, 금 나흘 버티면 그래도 주말

0: 거라고 해주세요.
1: 네네, 저는 진짜 원하신 그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합격하겠네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보통 금요일에 면접 보면 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합격할 거야. 그럼 합격할 거야. 합격할 거야. 그 합격하면 진짜 좋은 거고요. 아니면 다음 기회라는 게 또 우리에겐 있으니까 합격을 정말로 기원합니다. 1603. 8336. 요즘 매사에 짜증이 나요. 그쵸. 일단 습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기온이 높은 것도 사람 힘들게 하는데 습도가 높으면 뭐랄까, 몸이 물 먹은 솜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물 먹은 것 같아. 내 몸이 솜처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빠릿빠릿하게 뭘 못하겠고. 그리고 만약 날씨 때문이 아니라 날씨가 이러기 전에도 그랬다 그러면 내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세요. 컨디션이 어디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정은미 씨, 결혼한 큰딸 보고 싶어요. 같이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아, 이걸 결혼한 딸이나 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혼시킨 엄마나 아빠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있을 때 잘해줄 걸. 곧 뭐 보러 오겠죠 뭐. 그때 맛있는 엄마 밥 해주세요, 정은미 씨. 방효진 씨, 빨래 개고 있어요. 이건 언제쯤 기계가 해주는 날이 올까요? 그러니까 난 그 기계, 뭐 AI, 뭐 로봇, 뭐 뭐래더라? 뭐 그런 거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실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어? 빨래 개켜줘서 정말 칼각으로다가 촥촥촥 거기다 집어넣기 원하면 촥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해줘봐요. 이거 진짜 집집마다 살라 그럴걸요. 이게 아, 요즘 같은 땐 거의 매일 빨래 돌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방효진 씨. 0014. 이사님 미워요. 휴가 땐 회사가 제일 시원하죠? 이걸 농담이라고 하시는 건데 저희 5개월째 야근 중. 유유. 이사님 진짜 너무하셨다. 이동숙 씨. 나도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다. 불러도 안 오는 딸들아, 나도 엄마 있거든. 아, 그러시군요. 자, 여기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8834 신청곡 디바 왜 불러.

예, 각색의 비율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최원일 씨 사장님이 두 분에게 권해서 두분중한 분이 연애 일기에 사연을 올린다. 이쪽으로 좀 가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 진짜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해주신 카페 운영하셨던 이분에게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8776. 자영업자라서 비가 내리면 예약 손님들이 안 올까봐 많이 슬퍼지는데요. 다행히 고마운 손님들께서 약속을 다 지켜주셨네요. 집에 가는 길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다들 힘냅시다. 아, 그쵸, 그쵸. 자영업자들은 정말 이런 게 있으시겠군요. 아, 맞아. 비가 와도 출근은 하지만 비가 오면 살짝, 아, 내일 갈까? 다음에 갈까? 싶은 데가 있긴 하죠. 자영업자들 화이팅입니다. 8776이 사장님께 영양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딱이 노래 요즘 철이잖아요. 정인의 장마.

0: 애니를 윤종신과 스윗소로가 함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진국 씨가 덥고 습하네요 하면서 신청하셨던 곡 정인의 장마에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4부 딸이랑 일부러 주말 늦게 2호선을 탔어요. 5624 어느 칸에 언니 광고가 있는지 찾아다니려고요. 정석이죠? 생색내 봅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와 찾으셨네요. 고맙습니다. 5624 7893 주말에 2호선 탔는데 사랑하기 좋은 날 포스터가 딱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청조사 파이팅! 오후 6시에는 89.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하면서 사진 또 찍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처럼 딱 만나신 7893 그리고 일부러 정말 왜냐하면 둘이 찾으면 훨씬 빠르잖아요. 너는 왼쪽 봐, 엄마는 오른쪽 보기라고 쫙 야, 다 훑어서 찾아내신 5624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께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액자형 광고 인증 이벤트 7월 한 달 내내 계속됩니다.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 드릴 테니까요. 서울에서 2호선 열차 타시는 분들 한 번쯤 눈 동그랗게 뜨고 어디 있나 찾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게 이벤트를 하면서도 될까? 되네요. 청취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찾아진 분도 계시고 진짜 모두 모두 고마워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끼 식사

0: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준비합니다. 6266 이제 인턴으로 출근한 지 한 달 된 20대입니다. 퇴근 중이에요. 직장인들 어떻게 매일 이렇게 사시나요? 진짜 존경합니다.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입니다. 와, 네. 그냥 우리도 뭐 버티는 거지 뭐 그냥. 왜냐면 한 달 됐으면 이제 아실 텐데 월급 버티. 아무튼 아자아자예요. 영양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 심규선 고양이 왈츠.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 초반인 만큼 퇴근길 정체는 길지 않았고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남아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여의하류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장수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운분기점 갓길에선 사고 처리하면서 신월 나대목부터 6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천안 호두유계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독립기념관부터 정체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정체는 모두 풀렸고 금토분기점 진입로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시원하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이랍니다. 좀잘 지켜보자고요. 박재영님, 청취율 조사 빠리! 맞아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청취율 조사도 부담 없이 저희가 재밌게 즐겨볼게요. 혹시 전화가 오면은 받아주시고, 받으시면 볼륨을 높여요.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주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코너 같은 거 하나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떠든 사람 최우정 강성규를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는 기억하고 계셔야 갑자기 이제 긴장하면은 이제 갑자기 까먹잖아요. 떠든 사람 최우정 강성규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럭키 줄라이 시작합니다. 제가 젓가락으로 숫자를 뽑아볼게요. 뽑힌 숫자와 함께 듣고 있는 인원수가 같다면 대성공.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젓가락에는 1부터 9까지 적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8 나왔었고 4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는 뺐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를 뽑아볼게요.

0: 건강기능식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예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방언님, 안녕하세요. 저 5년 만에 폰을 바꿨어요. 외관은 멀쩡한데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고요. 발열이 엄청나거든요. 새 폰 받고 이것저것 로그인하고 저장하고 설정하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새 폰 만지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너무 귀찮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로그인하고 인증하고. 저는 가장 귀찮은 게 그거 같아요. 은행 어플 새로 들어가는 거. 방언님 좀 어렵겠지만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보고 있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차근차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013님은요. 정디, 이번 주도 우리 딸내미랑 나들이 다녀왔어요.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네요. 이번 주 야간이라 이제 출근하는데 우리 애기가 벌써 보고 싶어요. 저 완전 딸바보 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5248님, 저 피자집 사장님인데요. 오늘 날씨도 찜찜하고 그래서 그런지 손님이 없네요. 더운데 손님도 없으니까 여러분 피자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피자에 맥주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피맥 하세요. 5248님 꼭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곧 주문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여섯 분 다정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864님, 친구들과 밥 먹고 커피숍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마침 식사 때 먹고 찍었던 인증사진 보내

한의 방에 갇힌 기분이다. 근데 다들 이렇게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건가? 일주일에 5일씩 몇십 년 동안? 머리가 지끈거린다.

오늘 내 마음 날씨.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가득한 풍경. 모든 직장인들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콜드 피처링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0034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로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이제 막 시작인데 어떡해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막 안 가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거 선배님들이 다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일단 시계를 하나 사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시계를 꺼내가지고 손목 시계를 차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이제 회사 생활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위를 진짜 잘 살피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쟤는 시계를 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손목 시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인사 너무 잘했어요. 인사 절반 이상 그 이상 갔어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좀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요즘 나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의 쩡픽 시작할게요.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준비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세요.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지금은 진짜 너무 힘든데 공복 유산소만큼 진짜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스쿼트 50개, 런지 50개, 이렇게 허벅지 중심의 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러닝머신 1시간 하는 거예요. 뛰고 뛰고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살이 빠지실 겁니다. 저희가 다이어트에 좋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5kg 화이팅하세요. 저희는 노래 듣겠습니다. 시그리드의 2 years.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오늘 내 마음 날씨. 구름 사라지고 무지개 뜨는 중. 아,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흐린 하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새파란 하늘부터 잔뜩 그린 회색 구름. 거센 비가 내리거나 하얀 눈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였나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2898님 클릭비 기대돼요. 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게, 전에 이제 종혁 선배님께서 뮤지컬로 이제 와주셨었고, 오늘은 1세대 선배님 멤버분과 함께 오시니까 뭔가 저도 3세대 걸그룹으로서 되게 떨리고 되게 설렙니다. 잠시 후 3, 4분은 최우정의 비밀 정원, 1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클릭비의 오종혁, 김상혁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유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0: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반갑습니다. 매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백전무패의 마음,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유롭게 살자는 카우보이의 정신, 바로 이분들이 알려주셨죠. 1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1세대 아이돌 밴드 클릭비의 오종혁, 김성혁 씨와 함께 할게요. 같이 외쳐주세요. 최효정의 비밀정원. KBS 쿨 FM의 달콤한 음악 토크쇼 최효정의 비밀정원, 클릭비의 김상혁 씨, 오종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클릭비입니다 해야 되나?
1: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0: 감사해요. 한 번씩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의 보컬 오종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베이스 기타 김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3089님께서 1세대 아이돌과 3세대 아이돌의 만남, 왜 제가 더 신나죠? 해주셨는데, 제가 오마이걸이 이제 3세대거든요.
2: 아, 3세대.
0: 네, 선배님들이 이제 밴드 아이돌 1세대이시잖아요.
2: 그쵸, 저희가 약간
1: 밴드 아이돌론
0: 1세대죠.
2: 아이돌, 그치. 그게 1세대라는 얘기잖아요. 네, 요즘 육아에 정신이 없으셔서 네. 네, 맥락을 조금 놓쳐서 제가 괜찮습니다. 두어 번씩 얘기할 때도 있어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괜찮습니다. 네.
3: 제가 편하게. 만약에 잘못 얘기하면 상혁군이 네. 통역해 줄 겁니다.
0: 통역. 네. 통역도 잘 부탁드려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0: 정효민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상혁님.
2: 네, 정효민님께서 두 분 다 너무 잘생기셔서 눈이 부시다고.
0: 진짜?
3: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감사합니다. 비주얼이 진짜 무슨 일인가요?
2: 여기 카메라 톤이 너무 좋네요. 좀 미화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0: 아니,
2: 하고.
0: 아니, 실제가 훨씬 더 멋지십니다, 두 분은.
3: 전 좋아요.
2: 아, 정효민 피부 좋게 나온 거.
3: 부샤샤 아, 좋아요. 네.
0: 진짜 화나다. 안성범님, 잘생겼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8094님 문자 종영님 읽어주세요.
3: 네, 눈부시네요 세 분.
0: 아, 감사합니다.
3: 이쯤 되면 여기 조명이 좀 눈부신 거 아니에요?

0: 있었는데 출산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네. 축하드려요. 딸 바보.
1: 딸 바보가 아니라 진짜 바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잡니다.
0: 지금 둘째 딸이 그럼 며칠 된 거예요?

0: 저희가 11년 만에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야, 진짜.
1: 진짜 너무 새롭다.
2: 네. 진짜 말도 안 돼요.
0: 다시 모인 소감을 일곱 글자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일곱 글자.
0: 일곱 글자로?
1: 정말 쉽지 않았군.
0: 오, 군. 그쵸.
1: 모이기가.
0: 그쵸. 11년이니까요.
1: 쉽지 않았군. 네.
0: 종혁 선배님은요?
1: 그냥 하나씩 말하다 보면 맞춰줘.
3: 이게 이게 말이 된다고?
0: 우와. 왜냐면 제가 데뷔한 지 11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선배님들이
1: 그게 네 저희 이제 네, 휴식기가
0: 그렇죠. 저희 오마이걸이 이제 네. 데뷔하고 아, 이렇게 될 참. 때까지 선배님들이 네네. 이제 그때 동안 이제 흩어져 계시다가 지금 이제 뭉치신 그쵸. 거잖아요. 벼멸군님께서 클릭빗 7인 완전체가 11년 만에 다시 뭉친 계기가 궁금해요. 다시 뭉치기까지

0: 피곤해 이렇게 아. 할 팀이라.
1: 근데 사실 저희가 네. 항상 이제 약속을 정하면 그 시간이 있는데 늦는 사람이 항상 밥을 사는 게 룰이었거든요. 룰이에요. 근데 종혜경이 한
0: 10번 중에 네. 6번은 제가 샀어요.
1: 연달아 계속 사니까 이제 그냥 그건 없어졌습니다.
2: 그 룰이 네. 없어졌어요?
0: 근데 없어지고 나서 제가 안 늦어요.
2: 이제 고치셨네요.
0: 네. 이제 큰맘 먹고 내가 무조건 늦어도 네. 5분 전에 들어간다 그래서 도착하면 제가 막 세 번째로 와 있고 그래요.
2: 네. 오히려 또 네. 다른 멤버들이 늦는 경우도 네. 이제 생기는군요.
0: 맞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한 분이 연석이형. 나이가 드시다 나이, 네. 드시다 네.
1: 잠이 없어서
0: 이제는
1: 그런지.
0: 약속 시간 3시간 전에 와 있고 그래요.
2: 3시간 전에 와 계시면 뭐 하세요?
1: 그냥 앉아 있어요.
0: 그냥 너무 네. 일찍 왔다 그냥 이러고선 네. 그냥 있어요 가만히.
1: 그냥 어르신들 공원 산책하듯이 네. 그냥 동네 둘러보고 앉아 네. 있고 그러세요.
2: 그 근처에서 이제 맴돌다가 네. 시간 맞춰서 다시 이제 오시는구나.
0: 아니 그리고 차라리 맴돌시면 괜찮은데 네. 앉아서 숨 쉬고 계세요.
2: 맴돌지도 않으시면

0: 더 고마운 게 있어요.
1: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감히 생각해 본 건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팬분들이 우리가 그분들 한 번을 기억해 드리면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은 전 이번에 느낀 게 아, 저분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시구나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 그럼요.
1: 사실 이제는 나이들도 있고 사실 생활도 현생이 먼저인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여러분은 지금 클릭비가 애정하는 라디오
2: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를 듣고 계십니다.
3: 볼륨을 높여요 음악 토크쇼 최효정의 비밀 정원 클릭비 오종혁 김상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빨간

0: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Give You Your Love라는 곡입니다.
1: 네.
0: 네, 2001년 11월에 발매된 정규 3.5집 네, 수록곡이었고요. 저희 멤버 노민혁 씨가 작곡을 하셨던 그런 노래입니다.
2: 그런 이유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0: 노래가 좋아서요.
1: 멤버가 이제 작곡해서 더 좋은 거

0: 두곡 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 많고 To Be Continued는 좀 대중적으로도 많이 좋아해 주셨고 환영문은 저희 팬분들 한정으로 매니아적으로 좋아하셨는데 둘 다 괜찮긴 합니다. 저도
1: 두 곡 다
0: 그렇지만 고른 곡은 다른 곡이
1: 고른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3.5집 타이틀곡 너에게
1: 너에게를 네네. 골라주셨구나 그럼 이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클릭비의 너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클릭비의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3834님,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 제 최애곡이에요. 네.
1: 감사합니다.
0: 상영님도 이 노래가 혹시 최애곡이신가요?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클릭비 노래 중에서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0: 그래서 다시 네.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 거구나.
2: 뭐 저희 그냥 뭐 저희 멤버들 상황이나 우리가 다시 또 만나거나 팬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술 한잔 했을 때 생각나는 느낌이거나 뭐 이제 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이런 느낌도 있고
0: 네. 그거 끈끈하게
3: 사실 전 이 당시에 이 노래를 활동을 할 땐 네.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래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0: 요즘에
3: 어쨌든 요즘에 가끔 불러보면 네. 요즘에 더 잘 맞는 노래 같아 저희한테
0: 그 감성이 이제 네, 정확히 들어오셨나 보다
3: 그리고 전달하기에도 아 정말로 아 이게 이야기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뭐 가사 뜻도 모르고 그냥 애절하게만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우와.
3: 그래서
0: 진짜 그러면 종혁님이 뽑아주는 다시 활동하고 싶은 타이틀곡 혹시 들어봐도 될까요? 어떤 곡?
3: 너에게 들어보니까 좋네요. 너에게요.
2: 네, 너에게? 다른 거 혹시 뭐 있다면?
3: 저는 사실 걸이라는 네. 노래가 있어요.
0: 걸.
2: 네.
3: 이번에 다시 들어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0: 오.
2: 네. 네, 엄청 달리면서 이게 J-pop 느낌이 나는 그런 락
3: 나의 눈을 바라봐 거기 네가 있잖아 제발 아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엄청 달리는데 좋아요.
0: 진짜 앞에서 지금 스태핑 앞에서 거죠, 보고 싶다.
2: 지금? 스포한 거죠?
3: 아니요. 들었다고요.
0: 아, 그냥 듣기만.
3: 네네. 네. 듣기만 했어요.
0: 그러기엔 가사를 너무 정확히.
2: 네, 뭐. 한국 정도야.
0: 네, 한국 정도는요.
3: 네, 말 시키지 마세요.
2: 네. 라디오 나와서 말 안 시키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0: 네. 금문경님께서 오랜만에 하는 컴백 연습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해주셨는데 좀 이제 악기 연습이나 춤 연습이나 뭐 모여서 이렇게 하실 때 어려움 없으세요? 어떠세요?
2: 물론 제가 좀 많이 힘들고요. 그 이게 악기가 사실 또 이제 노래가 재편곡이 됐어요. 저희 네. 이제 나이에 맞게 요즘 또 시대에 맞게 또 무드가 싹 바뀌었고 네. 뭐 스포한 김에 뭐 아까 나온 너에게도 네. 약간 좀 요즘 시티팝 느낌으로 재편곡을 해가지고 네. 네. 좋고 한데 이제 새로 또 코드를 또 따야 되니까 제가 좀 너무 음악이랑 떠나 있던 사람이라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우와
2: 네.
0: 신기하다. 근데 이게 또 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선배님.
3: 저도 그쵸? 사실 아 우리가 이거 콘서트를 다 이 두 시간이 넘는 시간을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네. 약간 걱정을 안고 시작했는데 합주 연습을 하면서 빨리 무대에서
0: 하고 싶다.
3: 미친 듯이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솟더라고요.
0: 네. 춤? 빨리 올라가고 싶다. 춤은 좀 어떠세요?
3: 춤이요?
0: 네.
3: 춤은요? 영어로 댄스고요.
0: 댄스.
3: 네. 네. 영어로 댄스고요.
2: 좀 더 약간 밴드 색깔 강한 무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3: 한문을 준수장 네. 무용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네, 또 좀 더 밴드에 좀 열심히 더 집중을 하시나 보다.
3: 아, 그건 몰라요.
0: 아니에요? 춤도 네. 추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저는 사실 기억력이 저도 11년 하면서 중간중간 콘서트를 하면 완전 옛날 노래도 다시 해야 될 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춤 같은 게. 어떻게 바로 제일 기억을 하는 멤버가 있었나요?
3: 있어요. 근데 곡마다 달라요.
0: 아, 이 곡은 누가 이 곡은, 기억을 잘하고?
3: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서 갑자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
0: 영상 보고 연습했을걸요?
3: 아니에요.
0: 진짜요?
3: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0: 그게
3: 있군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0: 그때 그 시절에 그거를 완벽하게 이게 익히셨었나 보다.

0: 눈물 콧물 다 빼갖고 날. 네.
1: 이거 딱딱 이렇게 안대를 벗어주세요 했을 때 그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한번 그 느껴보고 싶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저희 때부터.
0: 안돼.
1: 궁금해.
2: 정말 조용해요.
1: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조용하잖아요.
2: 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미 벗기 전부터 네.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패했을까봐.
1: 실패했을까봐.
2: 근데 저희가 딱 벗었는데 가득 찬 거예요.
1: 말도 안 돼 진짜로. 오! 이 소린가 봐. 이야!
0: 안대를 벗어주세요. 딱 이랬는데 네. 조명이 무대 조명이 저희 눈을 딱 때려서 객석이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얼마나 오셨지 이렇게 보는데 빛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2: 점점점.
0: 사방에서 이러는데 얼마나 오신지는 안 보이고 소리만 딱 채워서 들리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머리에서 이 머리에서 이제 코피 나는 느낌? 찡한 거야 머리가. 에, 에. 그러면서 막 딱 보면서 이제 빛이 조금 줄어들면서
1: 보이기 시작한
0: 팬들이 거예요. 얼마나 모여 계신지 보이고 너무 이 먼 곳까지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2: 맞아요.
0: 눈물이 바로 그냥. 예.
1: 그때 얼마나 모였는지 기억하세요?
2: 그때 뭐 만 명 목표였어요. 네, 저희가
0: 네, 네, 네. 5천 명 도전인데 네.
2: 근데 갑자기 PD님이 만 명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만 명으로
1: 갑자기,
2: 바꾸셨죠.
1: 갑자기요? 네.
2: 그래서 만 명으로 그래 가시죠. 근데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고 매니저 형이 가시죠. 네. 그리고 예 그리고 갔는데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1: 네.
2: 성공해서 공연을 하고 싶고
0: 그림이 또 좀 계속 그 전에 5천 명을 하신 또 선배분들이나 또 동료분들이 성공이 많았어.
1: 아~
0: 그래서 우리 좀 크게 도전해보자 네, 이런 네. 분위기가 나와서 네. 한 거긴 한데 저희가 근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실패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누적 관객은 넘었는데
1: 아~
2: 시간 안에
0: 네, 카운팅했을 때는 근데 그 당시에 뭐 일본에서도 막 와,
1: 오시고
0: 막 어떻게 오셨는지 진짜
1: 춘천까지요?
0: 네네네
1: 말도 안 된다 진짜 어쨌든 1만 명이 넘게 또 모이셨고 나 그 방송 보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일까.
0: 아, 머리에서 코피 나는 느낌.
1: 아, 머리에서 코피 나는 느낌. 1604님 문자 종영님 읽어주세요.
2: 네 Lives

0: 형이 은근히 좀 알고 있던데요, 저는.
1: 왜냐면 네. 제가 아는 건 이제 아이에 관련된 것들. 아. 제 와이프가 자꾸 이걸 갖고 와요.
2: 네.
1: 뭐 어느 순간 자꾸 저 앞에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고 찍고 있는 거에서 뭐 하는 거야? 보면 네. 그게 어느 순간 이상하게 편집돼서 올라가더라고요.
2: 오, 말하겠다.
1: 아,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그쵸? 저한테도 이제 이런 릴스나 쇼츠들이 오는데 저는 보면서도 저게 왜 유행인지를 모르겠어요.
2: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1: 제가 그냥. 하면서도 이렇게 흔들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0: 보낼 수 있어요. 음성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세요?
1: 이게 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 옛날로 돌아간다면 뭐 금이나 좀 사두고 미리 좀 예, 비트코인도 사고 해라.
0: 네, 열심히 돈을 잘 투자를 해라.
1: 근데 어쨌든 마음가짐이야. 열심히 하는 마음이었으니까. 네.
0: 되게 현실적인.
1: 요즘 바뀐 것 같아요. 약간.
0: 그쵸. 네.
1: S적으로 S. 많이 S적으로
0: 예. SFJ
1: SFP J도 좀 있는 P
0: 예. 선배님은요?
2: 저요?
0: 10년 전 아니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2: 좀 즐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되게 무조건 열심히 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2026년 7월 6일, 7월 6일 월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한해 샴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뭔가 좀 오프닝으로 제 노래가 나오면서 오프닝을 하고 또 제 노래를 듣고 또 다시 인사를 드리니까 괜히 너무 자기애가 세 보여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오늘 또 오프닝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봐야겠죠. 정답은 바로 It's me 한해 였습니다. 아유, 정말 이토록 또 중요한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제 이름으로 문제 내주신 우리 식디 조정식 형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우리 제작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참 이렇게 또 문제로 나오면은 뭐 저도 너무 기분 좋지만 또 저희 어머니 또 쿨 FM 이렇게 계속 고정해두고 들으시거든요. 아마 굉장히 또 좋아하셨을 것 같고, 아 정답률 100%를 자신했지만 조금씩 비트는 대답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구명님, 정답 한해 저도 정씨예요. 어디 정씨세요? 갑자기 어디 정씨냐고 물어보셨고, 정한해 본명 정한해 맞고요. 저는 이제 진양정씨입니다. 진양정씨, 뭐 진주정씨라고도 불리는데 저쪽 이제 경상도 쪽이고, 우리 구명님 어디신지 모르겠네. 아무튼 같은 정씨 반갑습니다. 아 우리 같은 또 정씨 정유민님께서

0: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특집 코너 환승 라디오 준비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시간에 뭐하다가 한끼라를 듣게 됐는지 환승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뽀송뽀송한 인간 제습기죠. AB6IX 전웅 씨와 희한해 함께합니다. 각종 희한한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쇼리실라

혼자 사는 1인 가구거든요. 그 허전함 뭔지 잘 압니다. 외롭고 적적할 때 친구 삼아 가족 삼아 한키라 들어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슈키라를 진행하셨던 우리 력디 려욱 형님께서 제가 2031년까지 진행하면 저한테 돈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부디 그때까지 봬요 우리 3468님.

400만 원 회식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어떻게 뭐 준하는 금액으로 제가 다 뭐 가지겠다는 게 아니죠. 제가 진짜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어콘 2030년쯤에 한번 다시 연락드릴게요. 1년 전에 미리 좀 고지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환승 라디오. 다양한 이유로 한 키라를 듣게 되신 청취자분들 우대하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드리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원래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한해 만에 오늘은 김하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서해바다 펜션 미리 예약할지 말지 결제드렸고요. 아, 너무 늦게 하면은 뭐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서 미리미리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비 오면 어떻습니까? 사실 휴가는 그때그때 날씨에 맞게 느끼는 거예요. 또 서해 다른 또 비 오면 운치 있기도 하고 뭐 사실 쉬면서 또 이렇게 펜션 안에서 재밌게 보내는 그 맛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휴가가 예정되어 있다면은 빠르게 예매하시길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양서환님 펜션은 미리 꼭 예약해야 돼요. 안 그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없어요. 미리 하세요 라고 하셨고 아 뭐 맞습니다. 서환님 말이 100번 맞고 서환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윤하윤님 날씨는 변수가 있지만 그냥 그때그때를 즐기세요. 그나저나 서해안 펜션 풀업이라고 하셨고 아 진짜 요새 근데 한국에 너무 좋은 숙소들이 많은 것 같아.

0: 청취자 최경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제 친구는 살찌면 얼굴만 통통해지는데 저는 온전히 배에만 지방이 축적됩니다. 대체 왜 이런 거죠?
0: 나도 유독 살찌는 부위가 있다. 사연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아니 진짜 왜 저래 싶은 이상한 취향,
0: 아니 솔직히 살면서 처음 봤다 싶은 독특한 사람,
1: 아니 근데 싫어야 싶은 미스터리한 상황
0: 모두 우대합니다.
1: 희한해.
0: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케라 선정 여름 날씨처럼 예측 불가능한 매력의 아이돌 1위 아마도 세계 최초입니다. 깨농사 짓는 브이로그를 업로드한 아이돌이죠. 말랑포용 분방갱어지 AB6IX 전웅씨 어서오세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AB6IX 송입니다.
0: 이야, 장안의 화제죠. 아, AB6IX 전웅씨의 너튜브.
1: 너튜브
0: 전웅인데요.
1: 오 맞아요, 전웅인데요.
0: 전웅인데요 화제고. 저희 한키라에 미리 좀 스포를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깨농사 짓는 브이로그 올라왔는데 아니 가족들이 나오는데 가족분들이 좀 범상치 않던데요.
1: 맞아요. 어머니가 깨농사를 딱 짓기 2주 전부터 아 이거는 무조건 가족 티를 맞춰야 된다, 웅인의 깨 씻는 날, 웅인의 엄마, 조카, 딸 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진짜 진심이시구나.
0: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좀 이런 욕심, 아 이런 욕심이 욕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1: 욕심 맞아요. 근데 욕심 맞아요.
0: 거부감이 없으신가요, 미디어에 관한?
1: 네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더 찍으라고 하시고

0: 나중에는 이제 10월 11월 되면 깨털어야 되니까 웅인의 깨털은 날로 또 하나 더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이것도 가을에 하나 더 나오겠네. 네,
0: 하나 더 나올 예정입니다.
1: 어, 아니 네. 그리고 또 웅씨 조카 다운양.
0: 오호.
1: 어, 다운양 귀엽다라는 반응이 너무 많아요.
0: 우리 다운이가 KBS를 타네요. 오호, 축하해 다운아.
1: 다운아 안녕.
0: 다운아 축하해.
1: 축하해. 데뷔 축하해.
0: 어. 저희 다운이가 지금 엄청 말도 빨리 늘어가지고 지금 거의 숙녀가 다 됐어요.
1: 어, 몇 살이죠?
0: 6살.
1: 6살.
0: 네, 6살인 것 같은데.
1: 6살이면 다 컸어.
0: 다 컸어요.
1: 이제 어린이, 어린이.
0: 숙녀에도 어, 무서워 숙녀. 죽겠어요.
1: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0: 맞아요.
1: 막 말이 통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자기가 막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1: 또 모릅니다. 다운이 어느새 또 스튜디오에 앉아와 있을 수도

0: 님께서 웅이 오늘도 예쁘구만 웅이 야호 보내주셨고
1: 야호,
0: 야호.
2: 아, 원래 오늘 머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어. 그래서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체력 이슈로
0: 체력 이슈로
2: 이제 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0: 어, 근데 모자도 마치 오늘 룩과 너무 잘 어울리고 어. 일부러 써온 줄 알았는데
2: 아, 그 모자를 정하고 옷을 골랐어요.
0: 아, 그, 어, 요 모자 사실 소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무슨 모자라고 해요? 베레모라고?
2: 베레모 아닌가요? 어, 베레모. 헌팅캡 뭐 이런 걸
0: 어, 헌팅캡, 어, 헌팅캡. 헌팅캡을 또 뒤로 쓰는 아이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민솔님, 웅이 오늘 시끄러운 옷 입고 오셨네라고 하셨고
2: 이게 제가 이걸 이사할 네. 때 옷을 버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이고. 이게 팬분들께서 이게 네. 좀 질리고 아, 좀 아,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사할 때 버려라 네. 라고 하셨는데 이걸 제가 못 버리겠는 거예요. 아이고, 이 옷을
0: 세상에, 애착 옷이니까.
2: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0: 그러네, 글자가 좀 많이 적혀 있고
2: 어, 맞아 시끄러워요.
0: 어, 막 줄도 있고 이래가지고 뭘 검힌 좀 섞여 있어가지고 어, 근데 예쁜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0: 우주님께서 아, 또 자극적인 문자 보내셨네.
2: 아, 또
0: 네, 웅님 쪽만 조명 비추는 거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2: 아, 근데 지금 네. 샴디가 더 하얘요.
0: 네, 좀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코 없애주세요. 코 없애주세요. 코 없애주, 더 올려주세요.
2: 뭐 자체 발광.
0: 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암전을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적당히 맞춰주시고. 네. 이게 똑같은 조명인데, 이게 사실 좀 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웅씨가 워낙 하얘가지고. 아. 어쩔 수가 없어요.
2: 그리고 그 여기 DJ석이 조금 더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
0: 아니에요.
2: 아, 죄송해요.
0: 본인이 하얀 탓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코너 시작할 때 만나본 사연이었죠. 친구는 살찌면 얼굴이 통통해지는데 저는 유독 배에 지방이 축적되어라고 하셨는데
2: 오히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얼굴에는 티 안 나는 게 네. 확실히 그 더 좋은 거 아니에요?
0: 이거
2: 복부에만 지는 게?
0: 이거 연예인 관점이야.
2: 아, 그래요?
0: 연예인적인

0: 저는 사실 그,
1: 공감이 안 되잖아요.
0: 네, 근데 저는 붓기가 많이 부어가지고.
1: 아, 붓기에는
0: 아침 붓기. 사실 연예인들한테 아침 붓기 정말 그 그쵸. 최고의 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볼 쪽이랑 코가 많이 부어요.
2: 아, 그래가지고 좀 티가 나는 스타일이.
0: 네,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1: 아, 저도 저는 살이 뭐 이게 다행인지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골고루 찌는 스타일인데
0: 예쁘게
1: 정확하게 뭐 상체 사이즈가 늘어나면 하체 사이즈도 딱 늘어나고 그런 스타일. 얼굴 상도 포동포동하게 올라오고. 근데 제가 확실히 그 약간 턱 쪽 살이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0: 아, 살짝 더 동그래지는
1: 어, 옆으로 보면 시작되게. 이제 점점 이제 얼굴형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턱선이 저는, 턱선이 사라진다면 이제 살이 좀 올라왔다. 기름이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자 조금 그게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장문정님께서 하느님 외모가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이 찌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1: 어, 우리 문정님께서 예쁘게 또 표현해 주시. 어,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 한 두 달 전부터 살 꽤 빠졌습니다. 내일 몸무게 잴 때 깜짝 놀라지 마세요.
0: 내일 몸무게 재세요?
1: 아, 스포를 해버렸네.
0: 아, 그래? 89.1kg 만드는 거예요?
1: 네, 한 키라 1주년 공약인데 내일 체중계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한번 말 나온 김에 체중계가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몸무게를 좀 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패할지 성공할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은 내일 단단히 기대하시고.
0: 오, 기대된다, 기대된다.
1: 채원님이 웅이는 살 빠진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0: 아니요, 근데 저 살 쪘어요. 아, 제가 좀 그 이번 주에 이사를 하면서 이제 또 많이 놀았거든요, 사실. 아,
1: 집들이를 좀 했구나.
0: 집들이를 살짝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찐 상태입니다. 한 57kg, 8kg 됐을 것 같아요.
1: 네, 뭐 말하는 도중에도 웅이가 뭘 알아.

0: 모르겠네.
1: 저도요.
0: 근데 마사지 같은 게 효과가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
1: 살이 정리가 어쨌든 될 거니까.
0: 그래서 뭐 이거 시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작가님이? 네. 작가님이 네. 보내주셨는데 받아봐. 넌 넌 좀 받아봐.
0: 아,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날 갖고 주려고.
1: 아,
0: 날 너무 사랑해서. 저는 약간 제작진이 뭔가 권유하면 하기 싫어요. 청개구리 심보가 올라와가지고 안 받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1: 근데 너무 진심이 담겼다. 네. 세 글자인데.
0: 받아봐.
1: 받아봐.
0: 점점 하셨고.
1: 아 웃기네.
0: 오사모사님, 저는 발등에 살이 쪄서 신발이 안 맞아요.라고 하셨는데.
1: 오 발등에.
0: 이거 공감 못해요?
1: 발등에.
0: 오, 살 찌면 네. 발에 살 쪄요.
1: 진짜로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작아져요?
0: 사이즈
1: 그 신발이 작아져요?
0: 제가 지금 꾸준히 쪄왔잖아요. 데뷔하고 나서 15년 동안. 아, 예. 15년 동안 꾸준히 쪄왔거든요. 신발 사이즈가 15가 늘었어요.
1: 형 제가 뭐 2차 성징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형 뭐 사춘기였어요?
0: 아니, 진짜로 제가 데뷔할 때 265였거든요. 근데 지금 280을 지나요.
1: 아 진짜?
0: 근데 한 번씩 280도 좀 작을 때가 있어요. 요새.
1: 우와.
0: 나 특이하단 말이지.
1: 오, 신발. 오, 근데 진짜
0: 발을
1: 살 찌시는구나.
0: 골고루 쪄요. 오. 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1: 아니 이 정도면 사춘기예요. 네. 사춘기요.
0: 성장. 37세도 성장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 아 우리 성

0: 고요. 희한의 코너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웅 씨가 안내해 주세요.
1: 네, 제가 아는 형은 라디오 DJ인데요. 월요일만 되면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호소하고요. 아, 한 달만 푹 쉬고 싶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듣다 못한 제작진이 아니 휴가 가서 편히 쉬다 와. 얘기해도 절대 갈 생각이 없대요. 저 포함해서 스페셜 DJ 해줄 사람은 정말 많고도 많은데 대체 왜 이러실까요? 참 희한한 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 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죠. 제가 뭐 생방송 이제 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뭐 녹음할 때 아, 오늘 좀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다 듣고 있더라고요.
1: 어, 그럼.
0: 근데 제가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휴가를 못 간 이유는 아직 제가 못 믿어요.
1: 아. 어. 아직 1년이나
0: 못 믿,
1: 1년.
0: 아직 못 믿어 가지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1: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되게 많은 거 알죠?
0: 하이에나 너무 많다. 아직 지금 노린 자리가 너무 많고
1: 맞아요.
0: 일주일에 어느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1: 지금 벌써 1호 형이랑 저랑은 이미 예전부터 노리고 있었잖아요.
0: 내가 휴가 가 있는 동안 웅이가 KBS 옴싹옴싹 놀러 와가지고
1: 진짜
0: 감언이설하고
1: 제발
0: 내가 아직까지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 계획이 없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받는 동안 비스트 일하러 가야 돼. 저도 일하러 가야 돼. 에이, I gotta go to work, but I can go.

0: 비스트 일하러 가야 돼. 어. 하, 참 마음에 드는 노래입니다.
1: 땀띠나게
0: 듣고 왔고요. 휴가는 안 돼.
1: 아, 휴가는 안 돼?
0: 휴가는 안 됩니다.
1: 아, 아쉬워. 왜 이렇게
0: 오늘 첫 번째 희연의 사연 닉네임 냥냥펀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0: 합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투인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분께 선물로 수박 화채 쿠폰 보내드리고요. 대화할 때 뭐뭐 한다네요 하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 대답한다는 인턴 사원 희한하다 제보해 주셨거든요.
1: 저도 희한하네. 저도 이거를 그 뭐지 이 대본을 보고 나서 그 여쭤봤어요. 네. 이게 지금 유행하는 거냐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0: 이게 유행하는 저도 들어본 적 처음이고 전혀 없는 것 같고. 요거는 그리고 뭔가 좀 마치 남 얘기하듯 대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본인만의 뭔가 캐릭터 구축?
1: 너무 지독하다. 너무 지독해. 캐릭터 구축?
0: 본인 언어로 이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1: 근데 진짜 세상에 희한한 사람 너무 많다.
0: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친구들끼리도 아니고 나는 이게 회사에서 일어난다는 게.
1: 그러니까.
0: 난 믿을 수가 없어.
1: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너무 꼰대인 건가?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
0: 나도
1: 신기해, 신기해.
0: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티키타카하는 장난 칠 수 있죠. 근데 아니 상사가 의아해하고 좀 이상해하게 뭔데 이걸 굳이 계속 하는 이유 난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1: 그냥 이게 이 말투가 지금 뭐 꽂혀가지고 이게 계속하는 거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참 슬프다. 나는 내 옆에 이런 사람 있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0: 그러니까 나도

0: 근데 약간 요거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데서도 좀 MG 느낌이라기보다는
1: 맞아요.
0: 우리 주부님들
1: 맞아
0: 어디 다녀오셔가지고 후기 남길 때
1: 계곡 갔다 왔다네요 이런 식으로 무등산 갔다 왔다네요 이런 식으로
0: 교회 교회 카페 힙한 카페 갔다 왔다네요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노지원님 4차원 컨셉이라고 해주셨고
1: 아니 회사에서 컨셉을 왜 잡냐고요 도대체
0: 그러니까. 우리 때 이런 근데 4차원 컨셉 되게 많긴 많았어

0: 전 김치찌개랑 빵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이게 납득은 돼. 토마토 스프 같은 거죠. 빵 이렇게 해가지고 떠 먹듯이.
1: 아 근데 이 정도 공감해야 DJ 하는구나. KBS 한 자리 꿰차는구나. 한혜영 박수.
0: 휴밍님께서 한혜 씨는 음식 감수성이 좋아서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0: 시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그래서 다 다른
1: 갑자기
0: 곡으로.
1: 일본 곡들 막 오고 있습니다. 프리텐더 불러달라고. 희계단 노래 맞죠? 희계단.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신청으로.
1: 신청해 주세요로.
0: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들 신청하면은 다 이제 웅씨 귀에 들어갑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신청해 주시길 네. 바라겠고.
0: 뽑겠습니다.
1: 원혜진님. 웅이 내일 오랜만에 자이로 형님 만날 텐데 어색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셨고
0: 1호 형이
1: 그때 회식 때 보고 안 봤죠?
0: 그쵸 그쵸 저 1년에 1년 두 번 봬요 회식 때
1: 회식 때 뵙고 회식 때 뵙고
0: 회식 때 그리고 1주년 때 이렇게
1: 저번에 이제 100일 때 한번 뵀었고 그게 이제 작년입니다 올해는 처음 보는데
0: 그렇죠
1: 야 어떻게 또 뭐
0: 사실 저는 1호 형이 불편하지 않아요
1: 그쵸?
0: 1호 형이 저를 좀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1: 네, 그 친구가 좀 폐쇄적이에요. 기타가 친구인 친구라 아무래도 좀 집을 좋아하고 이런 친구다 보니까 또 웅 씨를 처음에는 약간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좋아하던데 웅 이런
0: 그래요? 형형 네. 형 근데 혹시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형 내일 뭐 입으실 거예요?
1: 내일요? 네. 안 그래도 0702님께서 샴디 내일 슈트 입고 오시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0: 네.
1: 슈트 입고 와야죠. 1주년 경사 아니겠습니까?
0: 경사죠?
1: 네. 입고 와야죠.
0: 저도 입고 올게요. 1호 형도 혹시 그러면 에. 그 넥타이까지 해가지고
1: 얼마나
0: 세미수트 입고 올게요.
1: 의상으로 한 캐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겠습니다. 저 내일 풀메하고 오겠습니다.
0: 저

0: 이재용 씨와 함께하는 희한해.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청취자 74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제 친구는 낭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도 기념하고 챙기는 걸 좋아하는데요. 가끔은 엥? 굳이? 싶을 때가 있습니다.
0: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는 사람
2: 카톡.

0: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네,
0: 네. 너 사소한 거에.
1: 그리고 또 팀 활동하는 친구들은 뭐 팀 10주년,
0: 그쵸, 맞죠.
1: 솔로 활동 5주년,
0: 그쵸, 맞아요.
1: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니까 너무나 또 감사하다라는 느낌 받을 것 같아.
0: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진짜 좋은 게 저희 네. 제가 염색을 하고 왔었잖아요. 근데 네네. 염색한다고 너무 너무 좋아해 주시고.
1: 염색 데이.
0: 어, 30살이 염색하는데 누가 이렇게 좋아해 줘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팬분들이니까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1: 너무 감사한 일이지.
0: 그러니까 진짜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네. 정말 좋아.

0: 634호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1: 날짜 안으로 들어와 있는 대로 이사 가셔야지.
2: 큰일이다. 큰일이야.
1: 어, 기념해야 되니까. 12층 아래로 이사 다니십니다.
0: 12층 아래로. 네. 네. 민영님께서 웅이 기념일들 오래오래 챙겨줄게. 오래 보자.
1: 오, 감동이야.
0: 진짜. 제가 오래오래 활동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그냥 오래 보자가 아니고 기념일 오래오래 챙겨주신대.
0: 그러니까.
1: 정성민님. 어려서 그래요. 나이 들면 날짜 세다가 지쳐요. 라고

0: 그거 안 샀으면 집 샀다 진짜. 어, 진짜로 내가 거기에 돈을 얼마나 쓰는 건지 몰라.
1: 그리고 인별그램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나오잖아.
0: 맞아요.
1: 어, 이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0: 막 베개 씌우는 커버부터 해가지고 이걸 그치. 물고 있으면 팔자주름이 없어진다느니 어, 이걸 바르면 속눈썹이 길어지고 눈썹도 많아진다느니 어,
1: 약간 또 관리 쪽으로 많이 나오는
0: 관리 쪽으로 저는 되게 많이 떠요.
1: 난 음식점이 많이 나와. 확실히 관심 분야가
0: 확실히 다 확실히 다르네.
1: 다르네 달라.
0: 유니보스님께서 출근길 버스를 탔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옆에 계신 아저씨가 손풍기를 얼굴에 대고 계시더라고요. 날이 많이 덥긴 덥지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면도기였어요. 늦잠 주무셨나 봐요.
1: 어우 세상에. 이것도 되게 일상적인데 생각보다 좀 센 행위야.
0: 이거 버스에서 면도기? 어, 너무 쉽지 않아.
1: 아, 쉽지 않아 이거는. 이거, 어, 이거는 왜냐면은 버스에서 아 이거는
0: 그러니까 화장까지는 그래 아 오, 많이 바쁘셨나 그치, 그치, 보다 그치. 했는데 면도기?
1: 그치 어느 정도 또 소음도 있고
0: 우웅하니까
1: 어, 그리고 이게 사실 그 화장실에서 하는 되게 뭐랄까 프라이빗한 행위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요거를 와 쉽지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바쁘셨나 보다.
0: 진짜로.
1: 어 매번은 안 이러시겠죠.
0: 와 근데 면도기는 진짜 희한하다. 어, 재밌네.
1: 나도 좀 쳐다볼 것 같아. 어, 이런 분 계시면
0: 계속 볼 것 같아. 어,
1: 굉장히 희한합니다. 조은별님. 요새 키캡 키링이 인기잖아요. 친구 중에 본인이 누를 때는 엄청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르면 시끄럽다네요. 도대체 아. 뭐죠? 정말 희한해요. 라고 하셨는데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0: 저에게요?
1: 네. 키캡 키링이 뭐죠?
0: 어? 어? 이건 아니야. 아 형 이건 아니에요.
1: 키캡 키링이
0: 딸깍딸깍딸깍딸깍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키캡.
1: 아.
0: 그 이거 타자.
1: 아, 막 타자 그거.
0: 타자 소리. 봤어. 그건데 이제 키링으로 아. 나와 가지고 그걸 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느낌이 좋으니까.
1: 타자 키링이 아니고 키캡 키링이에요. 나 좀 정신 사납던데. 어, 너 발음 실수한 거예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나 좀 정신

0: 얘기해줬네요.
1: 그럼요. 바로 말해줘야 되거든. 이런 거는.
0: 정윤슬님. 고집이 센 친구가 있는데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말을 절대로 네버 듣질 않아요. 길이 틀렸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어디로 가던 길은 이어져 있으니까 나오겠지 합니다. 지 마음대로 갈 거면 왜 내비를 켜는 거죠? 라고 하셨고.
1: 내비.
0: 예전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들. 이제 아버지들이 좀 내비를
1: 잘 안 보시죠.
0: 안 보시거나 좀 고집이 있으셨죠.
1: 그치, 맞아. 여기가 더 빨라. 이 길이 더 빨라.
0: 내가 더 잘 알아.
1: 내가 여기서만 몇십 년을 살았는데.
0: 내가 15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1: 맞아, 맞아.
0: 그런 건 있었는데, 은솔 씨 친구는 좀 어리신 분 같은데.
1: 근데 내비게이션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운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0: 그치.
1: 잘 안 들리고. 아니면, 이게 바로 옆에 봐야 되고 하니까.
0: 또 초보 운전들은 좀 그럴 수 있어.
1: 그쵸,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좀 그냥 변명 아닐까. 길대로 곧이곧대로 가지 못한. 귀여운 변명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1: 그 내비게이션 보면서 운전하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0: 그래요? 네.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어서
1: 저는 거의 아예 없어.
0: 장롱 면허라 그랬나?
1: 네, 완전.
0: 그치. 그럼 조금 헤맬 수 있어. 이게 뭐 300m 뒤에 빠지라는데 이게 300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1: 그치, 맞아요.
0: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고집이 세신 건지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다만 또 길은 이 운전은 좀 각양각색이야. 스타일이 각양각색이라 가지고 이제 뭐 훈수 드는 순간 또 그치, 갈등이 맞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1: 좋습니다.
0: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 또 희한의 코너 오늘 또

0: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혜고요. 사연 좀 더 만나볼 텐데 우리 일본 청취자 미나님, 저 오픈 스튜디오 왔어요. 꿈을 이뤘어요. 우와 샴디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하셨고, 지금 와 계신, 혹시 인사 한번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나님.
1: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처음 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0: 즐거웠어요.
1: 아, 즐거웠어요. 지금 구경하고 계시고 사실 밖에 좀 날씨가 덥죠?
0: 괜찮아요.
1: 괜찮아요. 한국말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네. 아, 갑작스러운 겸손. 1주년 때문에 찾아오신 거 맞죠?
0: 네.
1: 내일도 오시나요?
0: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또 미나님을 포함한 우리 청취자 오픈스튜디오 찾아오시는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 테고 내일도 또 뵙겠습니다. 이따가 또 인사 나누도록 하고 그럼 뮤지의 장마 듣고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썸타는 그녀 앞에서 괜한 허세를 부렸다. 공포 영화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호기롭게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무서운 걸 볼 때 시도 때도 없이 눈을 감는 사람이다. 내일 이 사실을 모르는 그녀와 함께 공포 영화를 보게 됐고 부디 제발 비명만 안 지르길 바랄 뿐이다. 썸도 지키고 체면도 지키고 싶은 내일의 맛 투움바 파스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와 이렇게 막 좀 비명을 지르신다거나 고라니 소리를 좀 내신다거나 아! 뭐 소리가 나오면 좀 이제 깰 수 있는데 눈 감는 정도는 티가 안 나고 아마 상대방도 영화를 집중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너무 놀라는 장면이 예상이 되면은 좀 미리 눈을 감아두시면은 좀 덜 놀라지 않을까라는 팁 좀 드리면서 뭐 좋은 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요. 벌써 1년 특집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아이유 매일 그대와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78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소란의 이 여름 썸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근데 진짜 부딪혀야 민낯을 마주보고 더 친해지긴 하는데 보통 부딪히면 우리가 이제 등을 돌려버리니 그것이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또 안 부딪힙니까? 그죠? 서로 적당하게 살짝 부딪히면서 깎여가면서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으로 꾸며지는 칠링 뮤직, 또 하나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0: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어쩌다 평일에 그것도 주초인 월화수의 약속이 생겼어요. 퇴근하고 저녁 약속인데 전부 회사 선배님들이라 거절도 못해서 지금 집에 가면서 홍디 라디오 들어요. 흐흐. 하필 월화수. 근데 그럼 다음날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또 이게 또 9-to-6라서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이렇잖아요. 1시 넘어서 퇴근하고 그러면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끔씩은 외로워요. 여러분 불러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가세요. 부럽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비틀즈의 If I Fell, 한희정의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스테이션 제로의 보이는 라디오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7월 9일 목요일에서 10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 꼭 기억했다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케이비에스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은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태환님이 신청하신 백현진의 빛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고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물놀이의 계절이 왔어요. 제주, 부산, 울산, 속초 해수욕장들이 전부 다 개장을 했더라고요. 출동해야겠죠. 물놀이 하다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모래찜질 하다가 다시 입수하고. 네, 사실 귀찮으신 분들 안 가도 됩니다. 집이 더 좋으면 에어컨 켜놓고 여기가 바다다

7월 6일 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아 이분한테 뭐를 뺏겼어요. 권은비님의 언더워터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저희 PD님께서 이게 폴킴의 비를 원래 첫 곡으로 예상을 하셨다가 비가 안 오길래 이 노래를 바꾸셨대요. 근데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거세게 오고 있어요. 비야

0: KBS 아무것도 없네. 다음에 제가 싸워야겠어요. 탁서연님께서 오늘부터 휴가랍니다. 비 소식이 있어 걱정이긴 한데 남해에서 즐거운 휴가 될 수 있게 빌어주세요. 제가 또 오전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안 내리는 곳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해 쪽은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효미님께서 엇? 여기 바다 아니에요? 가광만 바라보다.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 휴가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저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KBS 본관 앞으로 다들 집합. 다 집합! 죄송합니다. 하반기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휴가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커피 왕세자 풀키미 커피 선물 드릴 테니까 가요광장 집중해 주시고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벤트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 2호선 타보시면은 열차 안에 풀키미 가요광장 그 홍보 광고 포스터가 붙어있대요. 목격하시면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얼굴 나오게 같이 셀카로 찍어주시면요 당첨 확률 더 높이 올라가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광고 다녀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월요일은 왜 그럴까요? 저는 어젯밤에 진짜 습하고 더웠잖아요. 분명 잠들 때까지만 해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제는 그냥 선풍기만 되게 약하게 돌려놓고 잤단 말이죠. 오, 진짜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드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중간에 더워서 계속 깨더라고요. 아,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강신구님께서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폴킴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한가해서 좋네요. 오늘 생일인데 알바라니 그래도 생일 축하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신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조은솔님께서 비가 와서 라면 먹을 건데요. 방아잎 넣어보세요. 향이 좋으니 두 배로 더 맛있어져요. 지금 딱 나오는 방아잎. 아니 정말 우리가 흔히 먹는 쌈채소 말고 이렇게 다양한 그 채소들을 먹으면 이 향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막상 모르고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을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연 소개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면 괘씸하다. 특히 저희

맞습니다. 오늘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은 안 자고 말 거는 게 좋다였습니다. 진짜 딱 5표 차이로 2번 안 자고 말 걸어주는 게 좋다가 더 많았습니다. 거의 박빙이에요 진짜. 문자 오늘 진짜 많이 왔습니다. 5분 추첨했어요. 정진국님, 0949님, 5963님, 패스왕님, 4238님께 주유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이 5분이랑 같이 차 탈 때는 꼭, 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427번님께서 두 사람 사이가 썸남 썸녀 아니면 다 자세요. 아, 이런 것도 명쾌하긴 해. 맞아, 명쾌하긴 해. 근데 약간 썸 탈 때 옆에서 자는 것도 조금 좋지 않아요? 아, 그런가? 약간 되게 안전하고 내가 이렇게 세이프하게 운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것 같기도 한데,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벨트도 이제 풀어주고 약간 뭐 아시죠? 느낌 아시죠? 네. 3139번님께서 부장님이요? 그러면 1번. 그러니까 부장님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요,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장님을 빼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1112번님께서 옆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크죠. 크크크크. 아, 그니까요. 우리는 조건이 많아. 네. 옆에 타려면 재미도 있어야 돼. 잔소리 두면 안 돼. 훈수 두면 안 돼. 너무 말 많이 걸어도 안 돼. 내비도 봐줘야 되고. 어우, 정말. 이럴 거면 비서를 하나 구하세요. 6110님께서 폴님 아내분 의견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근데 안 자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재밌게 약간, 왜냐면은 이렇게 길도 서로 봐주기도 해야 되고 좀 심심하니까. 그쵸? 네. 중간중간 이제 이 노래 좀 틀어줘, 저 노래 좀 틀어줘 이제 해야 되거든요. 운전할 때는 내가 핸드폰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한번 노래 듣고 와볼게요. 청아 피처링 넉살의 Why Don't You Know 듣고 올게요.

청아 피처링 넉살의 Why Don't You Know 듣고 왔습니다. 수신 양호님께서 옆자리에 폴킴씨라면 1번 자면 좋겠어요. 옆에서 어처구니 없는 개그할 것 같아서요. 띠로리. 여러분 저의 이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가요광장에 네 이미지 회성 뭐 청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사석에서 김민석 뭐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10cm 다 나와요. 네네. 8457번님께서 시험 기간이라 빨리 퇴근하는 교사입니다. 애들이 문제가 쉬웠다면서 평균이 왜 높냐고 하는데요. 뭐라고 해야 해요? 아 문제가 쉬웠다고?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그럼 다음번엔 좀 많이 어렵게 해줄까? 다음엔 평균 확 낮춰줘? 그래요. 근데 다들 뭐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쉽게 느껴졌던 거 아닐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수업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랬겠죠 뭐. 이성호님께서 폴디 경산 애청자예요. 아침마다 애들 둘 깨운다고 고생고생을 합니다. 제 시간에 깨워줘도 매번 버스 시간 늦다고 짜증은 다 던지고 가네요. 아우 열받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폴디 열 좀 시켜줘요. 너네 다 걸어서 학교 가. 어디 엄마가 아침에 깨워주고 밥까지 차려줬는데 짜증을 짜증을. 네. 라고 말 못하시니까 라디오에 지금 하소연하신 거겠죠? 그래요. 다음번에는 근데 한번 그 따끔하게 얘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제 시간에 깨워줬어. 너네가 늦었는데 너네의 화를 엄마한테 표출을 하니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스트레스 푸세요. 네. 9829번님께서 오전에 비 맞으며 러닝하고 왔어요. 샐러드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비 맞아서 그런가 국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컵라면으로 갈아탔어요. 저 진짜 오늘부터 결심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예쁜 말만 할 거예요. 저 진짜 좋은 말

거예요. 그렇죠. 네. 제 통장 아니니까요. 아, 뭐 내일은 택시 안 타시겠죠, 뭐. 네. 김경화님께서, 근데 폴킴님 회식 가면 뭐 드세요? 아, 저희가

0: 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4: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